0: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어떤 어머니가 세 아들과 집에서 쫓겨나서 며칠 동안 산속과 들판에서 헤맸습니다. 이 부인과 아들들은 나무의 뿌리와 풀잎을 먹고 겨우 살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군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덩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군인 상사는 덩굴 속에 인기척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찾아보라고 부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와 아이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군인 상사가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이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상사는 너무 측은해서 빵 한 덩어리를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굶주린 이리처럼 그 빵을 얼른 받아가지고 세 조각으로 나누더니 아이들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군인 상사가 말했습니다. 애들에게만 주고 자기는 안 먹는구나. 그 옆에 있던 한 부하가 아마 배가 안 고픈 모양이죠 라고 말을 하자 다시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어머니라서 그렇지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고 배고픈 자기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항상 아낌없이 주려고 하고 또 사랑은 항상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성경은요, 어머니, 특별히 가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먼저 보통 여자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운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아름다운 것, 우아한 것, 매력적인 것, 이런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결과는 거짓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되다 이 말은 속인다, 실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따라가고 우아함을 따라가고 매력을 쫓아갔더니 이게 우리를 속이고 실망시키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여성들이 고운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로 고울 때는 젊을 때입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받고 피부 마사지를 받아도 그때뿐 찾아오는 세월의 흔적은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어머니의 세월의 흔적, 그 주름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 세월의 흔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양주동 박사가 지은 어머니의 노래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여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이 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말,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은 고우시던 어머니의 이마에 주름이 가득, 하지만 땅 위에 그 무엇이 가득하겠는가라는 거죠. 어머니의 정성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 그냥 아름다움입니다. 헛되다, 아름다움이 헛되다고 그랬죠. 헛되다 이 말은 수증기처럼 싹 지나가 버린다 이런 한숨 같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은 쉬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년 미인대회를 구경합니다. 그 미인대회 우승자의 나이가 대개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그 미인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미인대회 우승자의 미모와 보통 여인들의 미모가 별 다른 점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대개 거의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속사람, 하나님이 인류 보편에게 주신 이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양심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언제 아름다우냐? 바로 이 양심, 하나님께 주신 이 양심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은 추구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으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이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신 것이 없으시는 그분, 안 계신 것이 없으신 그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의 자리를 지켜드리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이라는 것은 여자도 이야기하고 여성도 이야기하고 아내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완전하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루이트 본헤퍼는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가장 큰 잘못, 하나님을 완전하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존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 거룩한 존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삶의 열매가 그분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 미스코리아 선인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다일 바퍼 공동체 캄보디아 시암레아프 바퍼 사역의 홍보대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바퍼 사역 홍보대사답게 틈만 나면 열정적으로 홍보에 나섰고 평소에도 서울 청량리 바퍼 사역 현장이나 보육원, 양로원 등에서 이웃돕기 자선행사에 아주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 평소에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 공부 순장으로 순원들과 애경사를 함께 나누고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 일을 한 거예요. 그녀의 기도 제목은 처한 자리에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그 자매는 실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자매의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은혜를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받는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 자매님처럼 세상에 사라질 아름다움을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아름다움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여인들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드린 여인, 여자, 아내, 여성,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칭찬은 빛난다는 겁니다. 칭찬은 비춰진다는 겁니다. 칭찬은 높여지는 걸 이야기하고, 칭찬은 자랑으로 여겨진다.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인은 빛나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되어 있고, 높여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또 잠언 11장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덕이 있는 여자가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덕이 있다 이 말은 어질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그럽다는 이야기예요. 상냥하다는 이야기고, 친절한 여자는 존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덕이 있다, 어질다, 상냥하고 친절한 것은 누구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은혜이죠. 이런 성품과 생활은 우리의 자력으로 잠깐 좀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잠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품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항상 성경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의를 생명으로 지키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10의 1조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많이 받으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현수관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을 누가 찾아서 데려옵니까? 찾아서 데려올 것 같습니까? 그 값은,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을 찾아서 데려온다는 것은 그 값은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데려올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 아래에 있는 제일 귀한 보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진 어머니가 가정의 근본이고, 어진 어머니가 국가와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항상 어진 어머니가 있었어요. 유덕한 여자에게는 전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여자들 누가 찾아 데려오는데, 누가 찾아 데려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 데려오는 거지. 그렇게 와서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항상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이런 어진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배후에는 어진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배후에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배우에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배우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요한 에슬레의 배우에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학을 세웠던 율곡 선생의 배우에는 신사임당 같은 어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한 세 분 정도 꼽습니다.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 미국을 다시 든든히 세웠던 스트롱 아메리카를 세워주었던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의 어머니 넬 레이건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잭과 넬 사이에서 일리노이 아주 작은 탐피고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얼마나 가난했든 1년에 무려 5번이나 이사를 할 정도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늘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이웃들과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레이건의 기억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가정은 늘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들을 키워주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주일이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하러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셨는데, 어떨 때는 작은 교회에서는 다 담임 목사님처럼 모든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주일학교의 학생들은 어떤 주일학교 학급보다도 부흥을 했다고 하고요. 네, 어머니는 시간이 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시간이 나면은 교도소를 찾아가서 재소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그 와중에도 더 시간이 나면 그 당시에 상대적인 공산주의 나라인 러시아에도 소련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도왔다라고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더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머니를 찾아와서 레이건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레이건의 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직접 하나님과 많은 일을 하는 동역자처럼 어머니는 늘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상담하던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 상담을 받은 사람들 중에 집을 나간 딸이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돌아왔고요. 재소자들이 출소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 포기하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던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회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을 잊게 한 어머니의 기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는 다른 대학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배우의 길을 걷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서 드디어 1981년 미국 제40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녀의 어머니 성경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때가 지미 카터 대통령 때라고 그래요. 그 다음, 예, 그 다음 강한 미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당시 미국의 건국사상 가장 최대의 위기에 미국을 맞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레이건은 어머니가 전해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강한 스트롱 아메리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이 로널드 레이건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미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받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손입니다. 그 손에 열매, 소출, 행동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간다 이 말은 준다, 허락된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리워드를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죠. 그 손에 수고한 것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에게 그 손으로 하는 일의 열매와 결과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다 수고한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건강, 평안, 물질적인 안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합니까? 수고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요. 두 번째는 선하고 부지런하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도의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선하고 부지런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선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시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매사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도에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도를 순종하고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남쪽에요, 아주 가난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송씨고 너무 가난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헌신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름을 송전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송전도가 별세를 하자 그 부인도 가장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믿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남편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제 부인은 그에 못지않게 헌금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 부인은 몇 끼씩 굶으면서도 11조 이상의 헌금을 드렸고 4명의 자녀를 길러냈습니다. 그 정성된 부모님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녀들을 축복을 하셨는데 어떤 축복이냐, 이 아주 가난하던 송전도의 아들이 그 당시 중국 재정의 총장인 송자문이라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딸이 장계석의 처가 되는 송미령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3년은 남경정부 수석의 공상회의 처가 되었고, 그리고 장년은 손문의 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친의 뜻을 이어서 전도 잘하는 복은 받았지만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시대를 자랑하는 중국 재정총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굶주리면서도 11조, 굶주리면서도 헌금, 굶주리면서도 봉사, 굶주리면서도 신앙교육에 힘쓰던 어머니의 덕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가족을 반드시 복주시고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가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인들 누리는 세 번째 복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한 일은 선한 일 행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한 선한 일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성문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 즉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궁계일학이라고 말하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애쓴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서울 명동에서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님은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되었던지 하루에 손님이 한 분 정도 오다가 나중에는 이틀, 3일 만에 손님이 한 분 올까 말까 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종업원의 월급도 밀리게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그 자매님은 예수를 10년이라 믿었어도 주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주위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가정살림을 하려 가게 나가라 분주한 중에도 최우선적으로 주의 일 구역장직을 맡아서 구역을 돌보고 신방도 하고 구역원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2, 3일씩 기도하고 오는 등 맡겨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다가 주의 일을 먼저 그의 나라 을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정말 그것을 생명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석유값, 가스값이 올라간다, 환율이 인상된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경기, 불황이 겹쳐서 가게를 한다 안 한다 하는데 그 구역장이 경영하는 가게는 불황을 모르는 가게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가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막혀 무엇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원죄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마음 두고 있거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 것을 붙들고 있다면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걸 다 누리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성문 어귀에서부터 궁계 일합처럼 뛰어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게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영적 답답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칭찬과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답답했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것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시원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0: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nchat.org입니다. 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을 수 없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나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0: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성한 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꽤 합당한 말입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66권의 개별 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구약이라고 불리며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신약이라고 불리며 27권을 보유합니다. 거의 모든 성경의 처음을 보면 이 66권의 책들의 색임표가 있는데, 각 책의 제목을 나열하고 그 책의 시작하는 쪽 숫자를 표시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성경대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만 단위인 성경교리연구 과정 중 성경, 하나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등록하셔서 진리로 가득한 신성한 도서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온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7편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의 대왕이신 하나님 찬양 Praising God who is the great king over all the earth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시편 47편인데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47편을 나팔절에 방송하여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초대교회에서는 시편 47편을 예수님 승천일에 낭송하여 부활 승천하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47편은 1절부터 강력한 찬양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박수를 치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Standing Ovation인데 기립박수와 함성으로 왕을 환영하고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의 모습이 아니고 왕의 즉위식을 묘사합니다.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세상 열방의 모든 만민이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까? 6절과 7절에 다섯 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도 찬양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시편 47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온 땅의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God is the great king over all the earth.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습니다.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이 있죠. 그들은 온갖 영광을 다 받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을 다스리죠. 하지만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모든 통치자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God is the ruler of all rulers. God's kingdom is above all nations. 통치자 중에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나라 중에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북한 김정은처럼 핵 가지고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핵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나라들이 아무리 서로 손잡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왕들과 나라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합니다. 그것이 시편 2편의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BC 4세기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신이라 추앙받았습니다. 13세기 초에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을 아십니까? 몽골인들에게 징기스칸은 위대한 왕을 넘어 절대적 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역사적 왕들을 꼽으라면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을 꼽을 것입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승만을 선택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마도 노예를 해방시킨 16대 링컨 대통령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언급한 알렉산더와 징기스칸과 광개토 대왕과 이승만과 링컨을 다 합친 인물이 나와도 하나님과 비교가 가능할까요? No, it's absolutely impossible to compare. 비교 불가능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 불가능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편 47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 만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 우주와 은하계와 행성들의 하나님의 통치는 실현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인류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편 47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How awesome is the Lord most high 라고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Our God is awesome 이라고 말이죠. 이 awesome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굉장하다, 최고라는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하나님 짱 이 말이죠. 온 우주 만물과 땅의 통치자 하나님을 2절에서는 지존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Lord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영원한 지존자는 다른 신과 비교 불가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지존이시고 하나님만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온 우주와 은하계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해, 달, 별도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비바람과 눈도 그분의 공식을 따라 내리고 불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전도자를 배척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절대 지존자로서 통치하심을 안 믿고 그분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고상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따른다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가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복음 전도와 기도를 통해 먼저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7편을 관통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민을 위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God reigns for his chosen people. 혹시 여러분은 왕들 중에 대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지극히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은 편애를 싫어합니다. Favoritism은 지극히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사들도 학생을 편애하면 안 되고 부모도 특정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편애가 있다면 전부 데모하며 들고 일어납니다. It's not fair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애굽, 바벨론, 아수르 가 아니고 말이죠. 75억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 다 놔두고 말이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부자이고 미남 미녀인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서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편애 중에 편애가 아닙니까? 시편 47편의 메시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전부 그분의 택한 선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운행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범위를 넓히셔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온 세상의 성도들을 위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인류 역사는 택한 백성들 중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을 선민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두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해, 달, 별도 선민들을 위해 뜨고 집니다. 바다도 산도 강도 그 백성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열매도 씨앗도 모두 그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짐승들도 새들도 들에 피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모두 택한 백성들을 위해 디자인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직 나만을 위해 요리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요리가 맛없다는 소리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 가치와 헌신과 사랑 전체를 부정하는 대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글을 써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직접 뜨개질을 해주었을 때 그것은 오로지 specially designed for you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하고 감동해야지 솜씨가 있네 없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두고 천박함이라 합니다. 나만을 위한 맞춤형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겨야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한 맞춤형으로 제작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해달별과 산강들을 보면서 꽃과 나무와 열매를 보면서 바다와 고기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걸작품임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은 오직 그 백성입니다. 부모의 주 관심은 오직 자기 자녀이듯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주 관심은 그분의 택한 선민들에게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왜 그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온 세상이 궁극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 기업을 택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택한 선민을 위해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던 과거의 역사가 있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의 약속인 천국이 있습니다.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피곤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절망 가운데 추락하다가도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47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God calls people from all the nations as the people of the God of Abraham.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선민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의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시편 47편 9절의 메시지입니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입니다. The nobles of the nations assemble together to worship God. 그들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 결과죠.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택한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그 일의 도구가 되는 것이 택한 백성인 선민들의 삶이죠.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고 믿음입니다. 돈 생기면 비싼 것만 사지 말고 세계를 다니고 비전 트립을 가십시오. 특히 단기 선교를 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교의 현장에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통해 열방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시는지 그 선교의 현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도구로 쓰이는 것보다 복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열방을 부르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어딘가에 떨어져서 그 생명력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당신 속에 풍성하게 살아서 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 살아있어서 100배로 60배로 혹은 30배로 결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ITL 카드를 어디에 두고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갑 혹은 안주머니 또 작은 손가방.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데 편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ITL 카드가 빛을 보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울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계산서에 꽂아두는 방법. 기름을 넣고 계산할 때에 휴지만 받지 마시고 나도 줄 것이 있다며 지내주는 방법 등 조금만 신경을 쓰면 ITL 카드를 나눠줄 여러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왕 ITL 카드를 나눠주실 때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도록 초청하는 ITL 카드.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전해지며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32번째 유계준 장로가 조만식 선생을 만나고 있는 동안 일본의 감시망은 유계준 장로를 포착하고 있었다. 비록 유계준 자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유계준을 특별 관리하고 있던 터였기에 그의 행적이 하나하나 노출되고 있었다.
1: 네, 들어오세요. 그래, 무슨 일인가?
2: 예, 유계준 장로에 대해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1: 보고? 그래, 뭔가 감시나 하고 있나?
2: 예.
1: 뭘 하고 있나?
2: 아직 뭐 특별한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보고할 것이 뭔가?
2: 조만식이와 만난 것 같습니다.
1: 뭐? 조만식이를 만나? 조만식이 형무소에 있지 않은가?
2: 예, 저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1: 뭐? 출소? 아니,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출소인가? 출소는? 좀 오래 붙잡아두면 안 되는 건가? 이거 당국이 도와주질 않는구만. 그래, 무슨 일로 만났나?
2: 아직은 잘...
1: 당장 무슨 일로 만났는지 알아내더라.
2: 아, 예.
1: 조만식의 동태도 빼놓지 말고 보고할까?
2: 핫!
1: 조만식이가 출소를 해. 이거 골치 아프게 됐구만. 골치 아프게 됐어.

0: 조만식 선생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한 유계준 장로는 숭덕학교의 인사들을 찾아갔다.
1: 자, 여러분, 인사들 하십시오. 산종현 교회의 유계준 장로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2: 아저 유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아, 장로님,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1: 도움을 받다니요? 거저 제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2: 아니옵시다. 우리는 익히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오신 것만으로도 우린 큰 힘이 됩니다.
3: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때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여러 모양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요. 장로님, 비둘기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 힘을 써주십시오.
1: 날에 부족은 하지만 힘을 같이 하지요.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그거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라요.
4: 자자자, 이제 유계준 장로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힘이 납니다. 이젠 모아진 힘으로 더욱 후학과 인재를 기르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겁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제 아무리 총과 칼을 들고서 우리를 위협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비폭력으로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인재의 칼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 선생님들, 우리 함께 힘을 씁시다.
5: 누구요?
6: 아, 예, 접니다.
5: 김동지. 아, 그래, 무슨 일이요?
6: 저 밖에 수상한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수상한 자들?
6: 예, 외놈들이겠지요.
1: 아이고, 저 큰일 난 건 아닌가요?
4: 어차피 감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외놈들이 우리가 만난 것은 알고 있지만 왜 만나는지는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1: 아, 그러면은 오케이 해야 하디요.
4: 이젠 더욱 조심해야죠. 저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때 대비해야 합니다.
3: 김동지.
6: 예.
3: 밖에 동태를 잘 살펴주시오.
6: 알겠습니다.
2: 저 그럼 오늘 만남은 이쯤 한 것으로 하고 밖에 나가 외놈들이 보는 앞에서 헤어집시다.
1: 아니, 외놈들이 보는 앞에서요?
2: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숨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동지들이 그냥 인사하러 만난 것처럼 하면 되겠죠.
4: 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나 알게 만나야 하지만 그 속에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1: 예, 기르디오.
2: 자, 그럼 밖으로 나갑시다.

0: 어떻게 됐나? 보고에 의하면 움직임이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움직임? 구체적으로 말인가?
0: 숭덕 학교의 관계자들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것 같습니다.
1: 숭덕? 숭덕이라면 유계준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가?
0: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사 인물들이 아닙니다.
1: 누군가 그자들이?
0: 교장 정주현과 함석은 황천현 등입니다.
1: 뭐야? 정주현, 함석은, 황찬영. 이게 심상치가 않구만.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도록. 이놈들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출연 정운석, 신세인,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3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스승은 그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들판의 풀을 먹을 수 있으며 날마다 채찍으로 세 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가리키며 말을 합니다.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에서 잠을 자며 들판의 풀을 먹고 날마다 세 번 이상 채찍으로 만든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자격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묻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고쳐 쓰거나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므로 계속해서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오직 말씀과 선별된 순수 찬양만을 전하는 BBN 방송,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6장에서 29장 말씀입니다.
3: 제26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라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산은 수풀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리앗 이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 제 27장 유다왕 요세의 아들 여호야김에 즉위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이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왕과 모압왕과 암몬자손의 왕과 두로왕과 시돈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에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 말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순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이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이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이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이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이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이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대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높바다와 받침들과 및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 제28장.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르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2: 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냄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야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이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여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이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26장에서 2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오늘 21장 이제 순서가 되겠어요. 이제 이 신명기 21장으로 이제 8장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것에 대한 모든 규례가 결론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21장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생활과 관련된 흥미롭고도 훌륭한 법규들을 이제 앞서서도 발견했지만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2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초기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지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얼른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채 살해되어 죽은 시체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한 것인데 한 번 더 보면 이런 거죠. 발견된 그러한 경우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시체를 중심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여서 그 죄인의 속죄 행위를 담당할 성읍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비록 그 살인사건이 자기 성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성읍이 맡게 된다 하는 것인데 이때 그들이 취한 속죄 행위는 다음과 같은 그러한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대단히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진리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한 성읍에서 그 성읍의 거민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과시하는 경우가 참 구약 성경에 보면 많죠. 살인행위가 자기 성읍에서 발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그에 대한 속죄의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많은 죄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조차 하고 있는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죄악상에 대하여 그저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이렇게 나가다는 큰일 나겠어. 이 정도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오늘날 범한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뭐 이렇게 말로만 걱정하는 것과 진짜 기도하는 것과는 뭐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자세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를 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부분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경우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아내와 미움을 받은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있는데 그중 미움을 받은 자의 소생이 장자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의 장자권을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야곱의 경우에서 이미 보았어요. 자, 18절을 보시면 18절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또 이 탕자에 대한 법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 것인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벌을 내려야 된다. 혼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맞이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집을 나간 탕자가 그의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한다면 뭐 돌 맞는 것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자복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죽을 죄를 범하여 죽은 자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라는 대단히 생소한 규례를 주시게 됩니다. 이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보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그렇게 죽은 자 그런 시체는 밤새도록 그것에 두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런 법인데요. 그것은 그 시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규범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서는 어찌 보면 다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스라엘에서 전형적인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사형법으로 교수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 후에 그를 나무에 매단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벌은 극악범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가 자신의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사형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경고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시체가 땅거미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져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그 땅이 부정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모세도 이러한 법규의 상징적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본문을 인용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름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도 로마인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되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 책임이 로마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유대인에게 있는가라는 전혀 무의미한 논쟁을 일삼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따라서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는데 22장 여기서부터는 신명기의 또 다른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5, 6, 7장에서 십계명의 반복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피며 해석을 했고요. 8장에서 21장까지는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이제 이 22장에서 26장까지에 걸쳐서는 가정과 인간관계에 대한 규례가 한 번 더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율법들은 거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주신 것으로서 본장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또 이 규례들이 여기에 발견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서울인 정책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로서야말로 그 당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훌륭한 서울인 정책을 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북한을 향해서 뭐 그랜드 뭐 바겐 뭐 세일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베풀기를 소망하는 이 베풀기를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자선 단체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긍휼 단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 이미 모세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울린 정책을 보이셨고 또 명하신 분이신 것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거나 이웃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이래서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웃의 어려움 속에 본인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했던 것으로 성경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인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규례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은 우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오늘날도 여자는 여자답게 좀 여성답게 또 남자는 남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중성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사실은 여기에서 의복을 말하고 있지만 이 의복 너머에서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그 고유한 성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날 남녀 간의 외모와 행동 이런 뭐 특별한 차이점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결혼,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체의 바꿈들, 뭐 레즈비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건 옳지 못하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성은 이런 일만, 여성은 이런 일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성경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정리해 주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도 평안하게 잘 살아야 하지만 늙어서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고생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늙어서까지 고생하고 그 삶에 많은 고난이 따른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하는 말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인생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젊었을 때보다 늙어서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삶은 어땠는가 하면 젊었을 때는 잘 지내다가 늙어서는 그 삶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누려보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은 그렇게 멋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벌하셨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하면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한 지파만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중간부터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라고 일으킨 첫 번째 적이 누구였는가 하면 에돔 사람 하닷이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누구를 일으켰어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일으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닷이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인 줄 아십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 하닷이 어떻게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는가? 그 배경이 이제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시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크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 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에돔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1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에돔 사람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 1만 8천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떠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에돔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몇 명을 쳐 죽였다고요? 1만 8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 다윗이 악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닷이라는 사람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닷이 어떻게 하는고 하면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바로의 총애를 받고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하닷이 바로왕의 눈에 쏙 들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아주 잘 봤어요. 그래서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살아갈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제, 그러니까 왕비의 여동생이죠. 바로의 처제랑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닷이 그 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그누밧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닷과 바로의 관계가 각별한 사이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닷이 다윗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에돔이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가서는 에돔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또 이 제일 높은 하닷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제 하닷이라는 에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일으킨 대적은 누구였는가 하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 2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번에는 이제 르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원래 누구의 종이었다고 했습니까? 소바왕 하닷에셀의 종이었죠. 소바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자그마한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르손이 소바왕에게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됩니다. 자, 2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이 사람이 여러분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소바 왕국을 공격하니까 자기의 왕을 이제 배신하고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왕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 다메섹은 이제 시리아의 수도가 되죠. 수도가 되는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시리아의 수도가 어딘가 하면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는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왕이 되더니 나중에는 이제 더 넓은 지역인 시리아 전체의 왕이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래서 이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수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 시리아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또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도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나 나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죠. 아람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나 시리아나 결국은 다 그게 그 나라,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리아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르손이 괴롭히고 남쪽에서는 또 누가 괴롭힙니까? 하닷이 괴롭혀요. 그러니까 위아래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강성할 때는 뭐 에돔이든지 뭐 이런 다마스쿠스,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힘을 못 썼는데 왜 솔로몬의 말년에 이런 나라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고 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 위해서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일으켰는가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밧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잘 보시면 느밧,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버지 느밧이 솔로몬의 신하라는 건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라는 건지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죠. 2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누가 솔로몬의 신하라는 거예요? 예, 뭐 느밧이 솔로몬의 신하라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을 수식하는 거냐 뒤에 있는 사람을 수식하는 거냐 요 차이인데 이제 이럴 때는 다른 번역본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족속 사람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요셉 족속이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이제 두 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족속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솔로몬의 적이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27절부터 3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로보암은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감정이 있어서 대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이제 우두머리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겨둘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열 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는 그냥 솔로몬에게 남겨주겠다고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남게 될 한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럼 열두 지파인데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겨두면 한 지파가 남지요. 그 남은 한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아, 우리 이명순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네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예. 자, 열왕기상 1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 열왕기상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이게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과 열 지파와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다 지파하고 또 어떤 지파 사람들을 모집했다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베냐민 지파는 온전한 한 지파에서 빠뜨렸느냐 이거예요. 열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근데 왜 베냐민 지파는 왜 지파로 취급을 안 하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여로보암을 추종하고 일부는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추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다 위에다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아래 갖다 붙일 수도 없어서 아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여기도 보면 유다 지파 외에는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절에 보면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집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온전한 한 지파였지만 일부는 여로보암을 추종하고 일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추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참 어느 쪽에 갖다 붙일 수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제 나라를 툭 띄워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 지파는 남겨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잇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34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약속 때문에 네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남겨 두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 번 한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분노 중에서도 은혜 베푸는 것을 잊지 않는 분이세요. 솔로몬이 한 일을 생각하면 나라를 다 그의 신하에게 줘도 시원찮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한 지파는 남겨두어서 다윗의 그 혈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방금 읽은 이 내용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네가 잘하면 내가 다윗에게 왕조를 일으켜준 것처럼 너에게도 왕조를 일으켜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솔로몬보다도 더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는 그의 아들에게서 끝이 나고 맙니다. 딱 아들까지만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결국 그 아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북쪽 이스라엘 그 나라가 이제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좋은 왕 하면 다윗, 나쁜 왕, 악한 왕 하면 여로보암 이렇게 되지요. 자, 성경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예, 바사라는 나쁜 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번에는 시므리라고 하는 또 악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31절 보겠습니다.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번에는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다. 여기도 역시 여로보암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장 52절. 22장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번에는 아하시아라는 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역시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모든 나쁜 왕들의 표본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정말 복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잘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멋진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놓친 정도가 아니라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워서 솔로몬 왕의 대적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제 괴롭힐 목적으로 여로보암을 세워서 대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본문 3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여로보암을 세운 목적은 뭔가 하면 솔로몬을 괴롭게 하려고. 그래서 대적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4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마 좀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티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눈밖에 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을 죽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대적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했어야 할 행동은 이 사람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눈에 가시, 자기의 대적들만 없애려고 한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적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저는 정말 원수 안 만드는 것이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적이 많아 보세요. 그 골치 아픕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적이 나중에 내 자식을 괴롭힐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적 원수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 안 만들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이렇게 된 것이죠. 잠언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친구라도 원수가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많은 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친구가 되는 것이고, 드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 생김으로 원수도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이 끝이 좋지를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도 잘 생기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그 종말이 전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심으로 젊었을 때도 평안하고 또 늙어서도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 평안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생전에 예수님은 소리를 들 수 없는 귀머거리, 말할 수 없는 벙어리, 볼 수 없는 소경, 모두가 더러워하고 멀리하는 문둥병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 각종 질병의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 아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의 저주의 사슬을 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엮어서 예, 목사 완전히 매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치 권력이며 이게 종교 권력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최고의 정치하는 사람 보고 당신 여우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보고 뭐라 그러세요? 이 여우야 그래요.

0: 누야. 이 간사노마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교리 부동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것과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의 제목은 표리부동입니다.
0: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잘 모르시네요.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이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언제예요? 성탄절입니까? 잘 몰라요. 오신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돌아가시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인 것도 교회 전통에 가면 오늘이 무슨 날로요? 아, 부활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이날 모인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요, 주일만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거든요. 날마다. 그래서 주일을 모인 것은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안식일 안 모여도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일날 모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바쁘게 살아가면 오늘이 부활절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예. 네. 그럼 모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부활절이 한 주 전에는 압니다. 한 주 전에는 안다니까요. 바빠서 살든 몰라요. 맥추감사, 추수감사, 뭐, 성탄절,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부활절을 지키는 말씀이 성경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부활절을 지키죠? 교회 전통이잖아요. 그죠? 교회 전통이에요. 성탄절을 왜 지키죠? 그것도 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 넓은 교회 부임해 왔을 때에도 부활절이라고 흰 소복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왜 소복 입고 오셨어요?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느라. 영혼이 떠나갔다. 이게 우리 문화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영을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국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중국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영혼이 떠나갔다 했을까? 이게 문화적 해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성경이 뭘 증거하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성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맥주 추수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부활에 감사하고 성탄에 감사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168장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요. 오늘 찬송가 168장 했잖아요. 잠시 한번 가사 한번 보실래요? 자,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지약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뭐예요? 성탄일이잖아요.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서 십자에서 죽으신 그날. 무슨 날이에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에서 동산의 주홀로 묻히신 그날. 죽으시고 묻히신 날이잖아요.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신 내 주 예수, 부활하신 날. 5절은요.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한번 부활 감사해서 되겠어요? 1년에 한번 성탄 감사해서 되겠어요? 1년에 한번 뭐 재림을 고대하면서 헌금회가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또 저거 헌금 많이 내게 해가지고 또 교회 잘하려고 한다 할까 싶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서요. 그의 태어나신가, 우리의 죄악됨이 어떠한가, 그의 태어나신가, 그의 고난당하신가, 그의 죽으신가,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이 한꺼번에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1년에 하루 이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오늘은 부활절, 오늘 성탄절, 오늘 맥추절,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정해놨을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가서 아 이런 날이 이제 추수감사, 맥주감사다, 부활 성탄이라 하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뭐 부활절 지키라 뭐 성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맥주절은요. 아 구약이 있기는 있어요. 예. 추수감사가 이렇게 두 번 있잖아요. 맥주감사, 추수감사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졌죠. 아니 맥주감사, 추수감사 구약에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맥주감사는 빼고 추수감사는 빼놓고 다 이룬 건가? 12절은 다 빼놓고 이룬 건가?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은 안 가져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나 봅니다. 아,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면 잘 모르는데 뭐 예배 그러니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맥주감사 또는 성탄절 한 주 전에 알게 돼요. 왜요? 주보에 뭘 끼워 넣어줍니까? 예, 감사한 봉투를 끼워 넣어줘요. 물론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봉투를 그러니까 모든 절기, 네 절기는 다 미리 감사금과 연결되고 심지어 1년 예산을 잡을 때에 아, 올 때 추수감사는 얼마 나올 거야? 맥주감사는 얼마 나올 거야? 부활절과 또 뭐요? 성탄절은 감사금 그걸 1년 예산에 잡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고 한 주 전에 주부에 광고를 내더라고요. 자, 우리 이번에 부활절 감사금은 500만 원입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집사니까 계산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내용일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결국 그렇게 부활을 얘기하고 성탄을 얘기하고 추수감사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금 봉투 미리 안 주더라도 진짜 부활이 감사하고 성탄이 감사하고 추수감사하면 자원과 감사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연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말 안 해도. 근데 왜 미리 봉투에 이어주느냐 말이에요. 물론 안 그렇게 하는 곳은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교회 뭐 몇 군데 다녀봤지만 대부분 그러더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어서 주일날 헌금 1,000원 할 헌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청년때에는 자비가 없어서 어려울 때가 있고 아침을 해결했는데 점심을 걱정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주일날 내가 1,000원이라도 연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주 전에 그걸 주면서 적어도 부활절과 뭐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럴 때는 어느 정도는 하고 가이드라인도 정해주더라고요. 11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정말 부활의 감사와 성탄의 감사와 추수의 감사가 우리에게 넘친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할까? 하면서 청년 때부터 성경도 보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도 보고 교회 전통과 역사와 신학구를 쭉 살펴봤는데 아 그러면 그러한 절기라는 물론 처음에 순수한 의미로 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력에 따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뭐 교회력을 따라 그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좋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절기를 삼아서 그 한꺼번에 벗겨보니까 그 안에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에는 부활을 찬양해요. 겉으로 부활을 찬양하고 탄생을 찬송해요. 감사를 얘기해요. 근데 그 속에는 오늘 헌금 얼마 나왔지? 이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회계위원들이 헌금을 해서 목사의 보고를 하잖아요. 오늘 주수감사 얼마 나왔습니다. 작네? 올 좀 많이 나왔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표리부동이구나. 극과 속이 다른 게 이 모습이구나. 그래서 청년회 때부터 이런 걸 보면서 공부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가 된 오늘 역시나 아직도 변함없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루살이는 끌려내고 낙타는 삼키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들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 정말 감사와 기쁨을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식화되고 전통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또 부활절이 가까이 오네.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헌금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네. 또 헌금의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쁨입니까? 이거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무거운 짐에 허덕거린지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더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갔더니 성전에 나갔더니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대부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 정도는 하실 거예요. 월급을 받아오는데 옛날에는 은행에서 찾아오잖아요.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면도칼로 착 찢어가 빼간 거예요. 오다가 그걸 보고 퍽 쓰러졌대요. 퍽 주저앉았대요. 주여 11조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해야 되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생활비가 걱정이 된 게 아니라 11조가 어떻게 해요? 푹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걸이를 팔아서 11조하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해서 그렇게 갚아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주일을 안 지켰을까요? 새벽기도 안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거의 1년 동안 아무도 안 빠지는데 라이벌이 있었대요. 그분이 뭐 친척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라이벌이 있었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이래 차가 오는데 집집마다 돌아가잖아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잠시 기다려줍니다. 1, 2분 새벽에. 그죠? 1, 2분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라는지 아세요? 왜 빨리 안 나오나? 빨리 나와야 될 건데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보다 신령한 사람 되니까. 복음을 듣고 그걸 알았대요. 지금 막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제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걸 알았대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지 이제 저주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어때요? 속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하고 뭐 헌금 잘하고 이러면 뭐예요? 믿음 좋다고. 믿음 좋다고.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게 등달아 칭찬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복도 받기 위해서 나는 뭘 했어요? 더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안 들춰준 거예요. 우리의 속은 안 들춰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는 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 어떻게 설교하실까요? 화 있을지 이제 이장훈 너 극과 속이 다르잖아. 예, 저 극과 속 다른 건 맞아요. 어떤 분은 저를 좋게 보고요. 극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막 이런 분이 계텐데 그러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말한 분이 저의 속을 아신다면 여러분 진짜 가까운 부부라도 속 다 얘기해요? 못해요? 다 얘기하면 이혼합니다. 그냥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아가니까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겉다르고 속다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지켰지만 겉다르고 속달랐어요. 서기관 얼마나 대단한 존경받는 사람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요 유대 산헤드린 고의 공회원이에요.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아세요? 그들의 율법 지킴은요 무시무시할 정도예요.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율법 지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난주 찾아봤잖아요. 서기관들은 뭘 했어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그렇게 경건하니까 내 재산 좀 맡아주세요. 과부가 갖다 맡겼더니 그거 삼켜버렸어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그 바리새인들 철저히 율법 지키면 산다는데 돈을 좋아하는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속으로 비웃어요. 왜? 돈을 좋아하니까. 이게 전부 그렇게 섬기고 한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지키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네 그 따르고 속 따르네. 그 따르고 속 따르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살펴보다가 예수님께 따지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가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씻고 음식 먹는 율법 조문은 없어요. 그러나 부정한 게 접촉하면 씻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다니다 보면 시체가 놓였던 자리에 손이 닿을 수가 있잖아요. 월경한 여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러면 그것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죽은 사체가 있다가 떠난 곳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부정하게 되면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잖아요. 성전에 나갈 때 씻어야 돼. 그렇게 씻어야 되잖아요. 저도 레위기 정결법 보고요. 총각 때 정말 결벽증이 있다 할 만큼 씻어댔어요. 왜? 부정해. 찝찝하잖아요. 씻고 또 씻고 씻고 하루에 서너 번씩 씻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청년 때 독서실에 갔더니요. 독서실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독서실은 공동생활을 하는데 진짜 결벽증 환자가 한 사람 왔어요. 세상에 수도꼭지에 손 씻겨서 수도꼭지를 트는데 이거 20번 물을 씻어요. 뒤에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손을 씻고는요. 잠글 때는 휴지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돌려요. 문 못 열어요. 발로 밀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더러우니까.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가 문이 딱 잠겼을 때는 발로 못 밀 때는 가만히 서 있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 다른 사람 들어가잖아. 그럼 발로 싹 밀고 싹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불렀죠. 당신 좀 이런 것 같다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걸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요. 그래서 라면도 다른 사람 냄비에 이렇게 끓으면 못 끓여 먹어요. 그래서 더러워요. 그래서 봉지 채로 봉지 벌려가지고 다른 데 묻으면 안 되는 거 그대로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보고 우리는 웃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들보다 어때요? 제가 방금 말해 더 해요. 고기에 피가 있으면 안 된다고 소금을 뿌려서 피를 제거해요. 컵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왜? 이 그릇에 우유를 담았다가 또 고기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더러워진다고 안 먹어요. 지금도 유대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이서진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고 배로 나가서 뒤로 배설하면 끝이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살인, 감언, 간음, 음란함, 세상사랑, 정욕, 탐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속에서 들은 것이 나오는 것이지. 작가 엘롤이 말의 굴욕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의 말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말 믿을 수 있어요? 대통령 말 믿을 수 있어요? 말의 굴욕이에요. 목사 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속에서 우리 속이 더러우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조차도 더러운 거예요. 왜곡된 말이에요. 못 믿어요. 그래서 속이 더러운데 손 백날 씻으면 뭐합니까? 속이 더러워 있는데 부정한 것 나는 접촉 안 하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너희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거짓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 율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우리가 부정한 것 접촉할 수 있으니까 거룩해지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먹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손 씻고 음식 먹었을 텐데 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손을 안 씻고 먹었을까요? 예수님도 손 안 씻고 드셨겠죠. 제자는 스승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비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일부러.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딱 시비거리니까 그래. 너희들 손 안 씻고 먹는다 그러는데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평생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그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너희 속이 더 더럽다. 그래서 속을 깨끗이 하면 그것도 더 깨끗이 할 것인데 아무리 그것을 깨끗이 해도 속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오렌지 하나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랫게 먹으려고 딱 짝 오렌지는 끝이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아주 막 싱싱하나 뭐 시든 것도 없어요. 칼로 딱 잘랐는데 안에는 곰팡이 펴서 썩어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아요. 표리부동. 오늘 설교 말씀 이 본문에서 표리부동이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한 게 표리부동이구나. 근데 표리부동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전부 다 표리부동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부라도 속에 있는 말 다 하면 살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좋을 때야 좋죠. 근데 화날 때, 싸울 때, 화날 때 저 인간 저거 꼴보기 싫다. 탁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방금 웃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자면 이미 이거는 뭐예요? 살인한 거라니까요. 살인한 거. 우리 속이 이런데 예배당에서 거룩 한다고 그게 거룩해서요? 뭐 양복 입고 뭐 넥타이 메고 나오면 뭐 속이 깨끗해집니까? 화장하면 속이 커버 돼요? 그러니까 전부 세상은요 표리부동이에요. 위선과 위선이에요. 이 상호위선 상호기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왔는데요.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겉모습 지장하려면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겉모습을 지장하면 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겉과 속이 똑같아요. 이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물론 올무걸려고 올무걸로 예수 질문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끊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 딱 질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딱 와서 하는 말이 이건 사실이거든요. 내가 당신은 딱 보니까 참되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끊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안 본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겉과 속이 똑같으세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끊이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킨다는 그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안 믿는 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어느 분위기 더 좋아요? 독사는 새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 그랬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다는 자들 보고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안 봤어요? 종교개혁의 눈치를 안 본 거예요. 그 당시 총회장 아니에요? 산헤드린 고개 총회장. 그 해운만 돼도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 있어요. 종교권력이 있는데 종교권력자들 보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야. 그럼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 마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상기도에 가서 대통령 앞에 참석해 있는데 대통령이 왜 해중석에 안 앉아 있어요? 해중석에 차 앉아 있어야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마귀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목사 말할 목사가 있겠어요? 그 말할 자신이 없어서 오히려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방무선 목사라고. 그랬더니 외화 밀반출 사건을 엮어서 예, 목사 완전히 매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치 권력이며 이게 종교 권력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최고의 정치하는 사람 보고 당신 여우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보고 뭐라 그러세요? 이 여우야 그래 여우야. 이 간사놈아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표리부동하지 않은 분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종교 권력에게도 정치 권력에게도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뻘거벗은 임금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인공이 빨가보고 하는데, 옷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게 권력이, 빨가보고 하는데, 옷이 아름다웠습니다. 옷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린애가 있다가 뭐라 그래요? 인공이 빨가벗었네. 엄마 어떻게 하겠어요? 입다다. 예수님만이 그것과 소위 똑같으셨어. 우리 안에 더러운 속을 다 들춰버렸어요. 그걸 흔석 속에 뽀록 난다. 뽀록 나야 돼요. 교회당에 와서 뽀록 나야 돼요. 우리의 이 가면들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이 외식한 포장들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죄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 정말 죄인 맞아요. 그래야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의인 되어버렸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진리 되어버렸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나는 대속하연 그리스도, 대신 죽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나를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착한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너는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런 예수 결코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세리와 장기가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겉과 속이 다른데 겉을 포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겉을 확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빨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돼요. 어찌할꼬. 그때에 비로소 들려요. 나는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왔다. 나를 믿는 자는 거로도 안 받는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래서 대신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세월 가면 갈수록 득지 자기 지장하는 것으로 가리고 있습니까? 천국 못 가요. 그거 벗겨져야 돼. 날마다 벗겨져요. 그래서 세월 가면 갈수록 주여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를 명했습니다. 율법에서 할례를 명했어요. 근데 율법에서 할례를 명했는데 놀랍게도 신명기 19장에 보면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이미 율법, 구약 율법 안에서 몸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 해라 그랬어요.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 다 받아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명기 19장에서 몸의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 받아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설퍼면 옷을 찢어요. 죄 지었다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회개해요.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아니 몸의 할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해요? 옷은 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찢을 수 있어요?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하는 것은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내가 남편이 되었고 내가 너희를 나의 아내로 손을 잡고 끌어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다.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 그래서 너희는 몸은 끌려놓는데 마음은 자꾸만 애굽으로 갔다. 그래서 뻑하면 모세 때려 죽이고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 양식이 맛이 없대요. 설교가 지루하대. 왜 맨날 할 말씀만 전하느냐고. 좀 재미있는 만나 양념 좀 넣어달래요. 만나밖에 안 내렸어요. 질린다 질려 좀. 십자가 얘기 좀 고마해라. 질린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거기는 얼마나 맛있는 전구지가 있었고 마늘이 있었고 파가 있었느냐고. 부추예요? 정력이 다 세한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 만나 질린다. 고기를 쪘더니 1박 2일 잠도 안 자고 고기 메추라지 잡았어요. 1박 2일 잠도 안 자고. 어제 1년인데 먹어 뜯으러 갔어요. 미랑에 먹어 뜯는데 먹어 한 장에 5만 원짜리 지폐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1박 2일 잠 안 자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새 언약이 필요한가?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는 옛 언약은 손을 잡고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는 내 말을,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다시는 너희 죄를 용서하고 기억조차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뭘 보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내 네 죄 안 볼게. 내 너의 죄 안 볼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영원히 너희 죄를 용서할게.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예언된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했는데 나는 율법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나는 새 언약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 없어. 나는 나의 의로 완벽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요. 그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의로 나가겠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이루겠다. 그때는 나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히 용서하겠다. 그게 새 언약을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예수님의 여자 아래 오셨어요. 죄 아래 오셨어요. 왜? 죄인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사람보다 더 낮은 저주받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아 이제 나는 내 힘과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언약의 완성인 살과 피로 살아가거나 이걸 알고 믿게 되는 사람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두 번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참 놀라워요. 예수님 유월절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한 사람들은 유월절 안 죽이려고 했어요. 유월절 왜? 유월절 예수님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예수님 유월절 죽으셔야 돼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놀라워요. 그러면 사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월절 안 죽이려고 했는데 유월절 죽음이 일어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여기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전이에요. 지금 유월절 전날 밤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까지는 포도주를 안 마신다 이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마신 자리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맛보시는 그 자리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다시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금요일날 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하기 전까지 그 때까지는 이 포도주를 안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 마시자.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에서 포도주를 마요? 맛보시고 조금 맛보셨잖아요. 그러면 십자에서 포도주를 맛보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임해요? 맞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신포도를 맛보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뭐가 다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하늘 새 땅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연된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구나.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런 바울 사도는 성찬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런데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바 이 성찬의 내용의 의미를 알았어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떡을 나눠주소 내 몸이라 하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1년에 성찬을 우리 두 분 하는데 봄과 아래 그럼 두 분만 예수님을 기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활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부활의 증인이지만 뭘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새 언약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죽음을 그러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게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는 성찬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해요. 성도가 모인 자리는 날마다 뭐 하는 자리예요? 성찬식 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살찌심과 피 흘리심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 전에서 제가 가자 그래서 좀 토요일 바쁜데 해도 그래 가야지 해서 1년 전에 갔어요. 미리 좀 준비해놓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그래도 또 남전도에서 가자 그래요. 근데 못 가겠는데 하니까 멀리가 남전도에서 또 멀리가 1년 전에 가까운 미란 간데 저 통영 간데 못 가겠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한 40명 갈 건데 안 오면 됩니까? 왜 1년 전 들어가면 우리는 안 옵니까? 어찌 해야 돼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가야 돼. 그래도 찬양들은 또 안 가면 또 안 된다 그래서 찬양들도 오라고. 자, 좋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뭐 해야 돼요? 예, 예수님 살과 피 얘기하러 갑니다. 사건을 볼 때마다, 환경이 볼 때마다 예수님 살과 피가 나눠지면 그 자리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잖아요. 새 언약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시러 나를 기념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옛 언약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왜 안 되는지 사람의 행함으로 왜 안 되는지 이미 구약을 통하여 상세하게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이신 새 언약으로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말고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이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살찢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됨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은 JBBN의 로고와도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JBBN은 지난 36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크왔고 또 사역을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오전 오후 5시 57분이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송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방송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장시켜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당신의 날마다의 삶도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해 들어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는 가운데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모함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너무나 계산적이기보다는 차라리 무모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할 정도로 그 사랑에 자신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다 잃어버려도 내가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하고 때로는 무모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레이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또래의 압박은 선하거나 악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이 두 종류를 모두 느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요.
1: 사이공의 이 지역은 풍경이 아름답네.
2: 사람들이 우리를 버스투어 시켜줘서 참 고맙지. 관광객처럼 대우해주고. 뭐 오늘 밤에 근처 술집에 구경 가봐도 될 것 같은데?
1: 내 생각에 우린 그냥 군용 남성 전용 클럽에나 붙어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이 나라에선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붐비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도 말이야.
2: 아, 그러게 말이야. 이 싸이공은 크고 위험한 곳이야. 호텔로 돌아가자.
1: 알았어. 그런데 너 저렇게 많은 자전거와 사람들, 동물들이 한데 모여 지나가는 걸 본 적 있냐?
2: 저들 중 누구든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1: 어? 수류탄이야! 조심해!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

0: 자는 베트남에 온 지 겨우 이틀 만에 수류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떤 경로로 그곳에 갔으며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레이 영의 실화 간증입니다.
1: 저는 엘라바마 피닉스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셨고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트랙터와 대형 트럭으로까지 확장되었죠. 아버지의 가게는 우리 집들 안에 있었어요. 형과 저는 이른 나이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 그러면 매를 맞았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인내심이 많으셨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술을 드실 때면 제게 조금 맛보게 하셨죠. 하지만 음주 문제는 없으셨고 단지 가끔씩 술을 드실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형과 저를 주일학교에 보내라고 권하셨답니다. 그 후로는 온 가족이 정기적으로 다녔죠. 제가 3학년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는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농장지대로 이사했는데 그곳의 작은 교회에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0: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1: 저는 죄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모님이 소파 아래에 둔 금으로 된 공을 몰래 훔쳤기 때문이었죠. 이모님이라면 제가 달라고 부탁했다면 기꺼이 주실 분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10살이었는데도 저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죠. 제 10대 시절은 험난했습니다. 아직 성인 남자는 아니었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어른이 되기 위해 담배를 피우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여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도와 트럭과 차,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자신감이라는 수확물을 거두었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2: 야, 레이. 넌 고등학교 졸업 후에 뭘 할 생각이냐?
1: 난 해군에 입대할까 생각 중이야.
2: 어, 야, 우리 같이 입대하자. 어디선가 들었는데 친구와 같이 동반 입대하면 기초 군사훈련도 함께 받을 수 있대.
1: 그래? 그래, 가자. 난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그렇게 친구와 저는 함께 동반 입대해서 샌디에이고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코네티컷에 있는 잠수함 학교로 진학했고 저는 춥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오데오 해군 군사 훈련지로 갔죠. 저는 자기 관리를 꾸준히 했고 학업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면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죠. A클래스 기관사 훈련 학교를 마친 후 해군에서는 저를 코네티컷의 뉴런던으로 배치했답니다.
2: 야, 레이! 야, 널 결국 여기서 다시 보게 되다니 진짜 좋다.
1: 그래, 우리 클래스의 2분의 1은 베트남으로 발령을 받았어.
2: 어? 그럼 넌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 거야?
1: 정비 파트.
2: 아, 근무 지역이 다르구나. 그럼 널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네.
1: 넌 얼마나 자주 바다에 나가?
2: 1년에 6개월?
1: 아, 네가 해안으로 오면 우리 파티를 해야겠다. 비록 뉴 런던에서 친구와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우리는 새해 전날 밤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시로 갔습니다. 해군 동료들 중 하나가 차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주말 휴가를 받을 때마다 그곳에 차를 몰고 갔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레이스와 만났습니다.
3: 어디 출신이세요?
1: 엘라바마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3: 아, 삼촌이 플로리다에 사셔서 가끔 놀러 가는데 엘라바마에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1: 마음에 드실 거예요.
3: 두 분 주말마다 여기 찾아와서 반가워요.
1: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레이스. 그레이스와 저는 제가 뉴런던에 있으면서 주말 휴가를 받을 때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2년 후 저는 베트남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죠. 아버지, 저 베트남으로 가게 됐어요.
4: 네 엄마가 그 소식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텐데.
1: 제 차례가 올 거라는 거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4: 그럼 거기선 근해 근무를 하니?
1: 아니요, 전 강습도와 보트에 있게 돼요.
4: 언제 떠나니?
1: 이번 주에요. 하지만 훈련을 받아야 돼서 두 달 동안 캘리포니아 메이어 섬에 있을 거예요.
4: 넌 잘 지낼 거야, 레이.
1: 네, 기회 닿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4: 몸 조심해서 잘 갔다 와라.
1: 네. 훈련은 강도가 높았습니다. 강습도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파티 역시 강도 높게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요. 제가 떠나기 전 일주일 동안 그레이스가 면회를 왔습니다.
3: 나 벌써 당신이 그리워요, 레이.
1: 나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레이스.
3: 나한테 편지 쓴다고 약속해요.
1: 약속할게요. 그레이스, 어디서 있을 예정이에요?
3: 플로리다 삼촌댁에서 지낼 거예요.
1: 군에서 우리에게 유서를 작성하게 했어요. 만약 복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3: 당신은 돌아올 거예요, 레이. 난 당신이 조국을 섬긴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1: 솔직히 1969년 7월 베트남으로 파병될 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당시 저는 22살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이공에서의 첫날 밤 저는 두 명의 육군 병사들과 호텔방을 같이 썼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사이공 시내 관광을 했는데 창문을 철사줄로 덮은 푸른색 스쿨버스가 우리를 태우고 찌는 듯이 더운 시내를 돌았습니다. 저녁 늦게 해군 동료와 저는 저녁 식사와 술을 마시기 위해 군인 전용 남성 클럽에 갔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수류탄을 던졌죠. 다음 순간 저는 방금 전까지도 제 곁에서 걷고 있던 해군 동료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5: 괜찮아?
6: 난 괜찮아. 근데 귀가 울리네.
5: 나도. 야, 너 피 흘리고 있잖아.
6: 움직일 수가 없어.
5: 잠깐만 기다려. 의무병 찾아서 금방 돌아올게.
1: 한 의무병이 와서 저를 사이공에 있는 육군 병원으로 이송해 가는 동안 제 의식은 들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의료진은 저의 왼쪽 대퇴부 동맥, 폐 허탈과 좌측 총경 동맥, 금속 파편으로 인한 여러 찰과상에 대한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자 저는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달라고 애원했고 병동 내를 둘러보면서 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그레이스와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는 것을 도와주었죠. 며칠 후 외과 의사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7: 잘 회복하고 계시네요.
1: 살아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깨어났을 때 여기 모든 환자들이 몸의 일부가 절단된 채로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주 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수류탄 공격을 받고 생존하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7: 환자분이 당하신 부상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병원에 오기도 전에 죽지요.
1: 며칠 더 지낸 후에 저는 더 많은 회복 치료를 위해 항공편으로 일본에 있는 한 병원으로 보내졌고 최종적인 재활 치료를 위해 플로리다의 펜사콜라로 보내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두 번이나 땀 범벅이 된 채로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며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데 꿈에선 저만 뒤에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2개월을 보낸 후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을 때 저는 플로리다에 있는 그레이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3: 네, 청력은 좀 나아졌어요?
1: 조금은요. 하지만 영구 손상을 입었대요. 그리고 정말 흉한 흉터도 조금 생겼어요.
3: 아니에요. 내 눈에 당신은 훌륭한 거래요.
1: 내 눈에도 당신은 훌륭해요, 그레이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결혼해서 엘라바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건 어때요?
3: 진심이에요?
1: 물론 진심이죠, 그레이스. 우리 결혼해요. 지금 여기 플로리다에서요. 그레이스와 저는 결혼했고 이후에 우리는 엘라바마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가 살 집으로 트레일러 한 채를 구입했죠. 9개월 후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용접학교에 다니는 한편 지역공사장에서 일을 했죠. 다시 말해 하루에 트럭을 몰고 50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라디오를 들었는데 가끔씩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설교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약성경을 통독하려는 시도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3: 무슨 책 읽어요?
1: 마태복음.
3: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요?
1: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어.
3: 나한테 한 구절 읽어줘봐요.
1: 그럴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3: 천국에서의 보물이 뭐예요?
1: 나도 몰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3: 그건 맞아요. 우리의 보물은 바로 우리의 작고 예쁜 아들이니까요.
1: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 당신은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1: 사실이 분명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
3: 우리 마이클이 자라면 교회에 데리고 가야겠어요.
1: 그레이스, 나 다시 해군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3: 네? 정말요? 왜요?
1: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정년도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도 있으니까. 해군으로 복귀한 후 저는 새로 익힌 용접 기술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해군에서는 저를 샌디에이고로 보냈죠. 훈련이 끝났을 때 저는 괌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이웃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모텔에서 머물지 말고 그녀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속임에 대한 책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평생토록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신 세상의 즐거움과 자유 그리고 직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3: 당신 정말 그 책에 푹 빠졌네요.
1: 이 책이 나를 진리에 눈뜨게 해줬어.
3: 어떤 진리요?
1: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바로 악마야. 그런데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난 당신도 함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기도했고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크리스천 이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깨닫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음 날 우리가 떠날 때 세상과 제 인생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제 어깨에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자유해진 것입니다. 괌에서 우리는 해군 채플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군목님은 주님을 사랑하셨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여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8: 예, 질문이 뭔가요, 레이?
1: 구원은 정말 신비로워요, 데이브 목사님. 어떻게 우리는 불신 가운데 주저하고 흔들리다가 다음 순간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9: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 믿음으로 말미암아.
9: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성경은 약속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에서 앞에 나갈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9: 담대함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려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1: 해군 교회에선 주일 아침에만 예배가 있어서 주일 저녁 우리는 지역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짤막한 간증을 했고 데이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데이브 목사님 댁에 모여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괌에서의 그 2년은 저에겐 성경대학을 가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잠수함 보급 정비함으로 보내졌죠.
3: 오늘 어땠어요, 여보?
1: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믿지 못할 거야. 전에 해군에서 나를 공학부로 투입하려고 했던 거 기억하지?
3: 네. 하지만 당신이 거절했잖아요.
1: 그래서 군은 내가 강판 성형팀에 들어가도록 했어.
3: 거기도 당신이 원하던 곳은 아니었죠.
1: 그래서 난 용접 작업장에 가면 더욱 유용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었어.
3: 그랬더니요?
1: 오늘 사단 장교가 나에게 와서 용접 작업장으로 배치됐다고 했어.
3: 주님, 감사합니다.
1: 시편 기자가 말씀하잖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일은 그 누구에게도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전 이웃에게 사형리를 전하며 그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지요. 사흘 후 그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10: 레이, 너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믿는 거냐?
1: 성경은 인류를 위한 지침서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므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그분의 능력을 증명하셨지.
10: 요즘엔 그런 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1: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벌하셔야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야. 성경은 말씀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0: 그럴싸한 소리군.
1: 배가 시험운항을 나가기 전 그 동료는 가족 중에 초상이 나서 섭으로 차를 몰고 나갔다가 한 차와 충돌하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내일은 그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군에서 전역한 후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전력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23년을 근무했죠. 그 기간 동안 저는 한 어린이 교회에서 교사로 가르쳤어요.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제가 더욱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성경 얘기를 나누었으며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직한 후 우리는 멀리 이사했다가 최근에 그 교회를 방문하러 돌아왔답니다.
3: 누구였어요, 레이?
1: 내가 전에 어린이 교회에서 가르쳤던 아이들 중 한 명.
3: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군인인 거예요?
1: 나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대.
3: 전투 상황에 들어가면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더욱 필요할 거예요.
1: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서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좋은 아내와 두 아들, 두 명의 손자들을 주셨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0: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죄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치료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0: 적자 생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제는 후한자들의 생존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는 자주 적자 생존이 자연계에서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듣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자가 죽지 않거나 잽싸게 훔치지 않는 자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이 법칙은 인간들에게도 적용되어져 왔는데 일부는 말하기를 비즈니스에서 적들에게 가장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자들이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자연과 인간의 진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아프리카의 야산개들은 서로 함께 도와서 사냥을 하기에 먹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은 다음에는 먹이를 다른 동료들에게 가져다 주고 심지어 몸에 상처가 있는 것들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른 수컷 침팬지들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사냥을 하며 일부 공동체 곤충들도 같은 방법으로 협력을 합니다. 한 가지 진실은 서로 돕는 것이 없이는 생명은 불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잔인할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자연의 법칙이 적자 생존이라면 오늘날 생존하는 많은 생물들이 오래전에 벌써 멸종했을 것입니다. 상호협력은 생존을 돕습니다. 폭력, 이기심 및 잔인한 공격성은 인간과 동물 세계에서 발견되어지나 이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곳에서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자 생존은 생명을 만들어낸 윤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자 생존의 윤리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과 다른 곳으로 우리 창조를 바꿔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죄의 용서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0: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은 기회와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듭나지 못한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께서 영적으로 죽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BBN 한국어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였으니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할지도 모른다고 매우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는 말씀도 있다는 뜻인데, 누가 감동된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 해의 조사와 연구 끝에 우리가 얻은 결론은 성경에는 인간의 사적인 해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견해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편 119편 89절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기록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성경 이외에 무엇을 첨가하거나 또는 빼거나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최후 경고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성경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만 단위인 성경교리 연구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등록하셔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0: 휴 에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고향 스웨덴을 떠나서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기차 화물칸에 올랐지만 열차 승무원에게 발각이 되어 실컷 얻어맞고 열차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맞은 몸으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강물에 몸을 던져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때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성경구절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힘있게 뛰어보았는가.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두 주먹을 불끈지고 일어났습니다. 30년 후 에런슨은 몬태나주의 영광스러운 주지사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재원은 아마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혹은 청취율이 좋은 시간대의 광고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청취자들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 시간대는 풋볼 결승이 열리는 슈퍼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저희 BBN 방송은 단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바른 말씀과 열정을 담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 여러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경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인생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당신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고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도 영원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방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그날 저녁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어요.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후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는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속도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 몸을 가지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지만 마지막 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자격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음을 이기신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계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주님의 몸처럼 변화된 몸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못자국은 없을 거예요. 아담이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지배권을 예수님이 되찾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 바람과 파도, 질병과 배고픔, 죄와 죽음을 다루는 전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그분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그분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지 40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을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한편 하늘에서는 이제 왕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실 때가 되었어요.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회색 올빼미를 위장의 고수로 만드셨는데 큰 회색의 깃털은 올빼미가 나무에 앉았을 때 나무 껍질의 색깔과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올빼미는 자신을 감추고 싶을 때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깃털로 위장해서 보이지 않게 숨을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큰 회색 올빼미와 같이 닮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세상 속에 쉽게 섞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우리들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자기 제자를 떠난 후에도 제자들을 거룩함과 지속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또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죠. 내가 필요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고 또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사는 위장의 고수처럼 되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매일 따르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사랑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은 그분의 모든 영광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더 닮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살고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셨나요? 사랑하는 성령님, 저희를 또 예수님 닮게 해주시는 것, 또 다른 사람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참는 마음을 찾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리로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오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있고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현명한 자일까요? 물론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이 없다면 내일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이런 말이 있잖아요. Yesterday is a canceled check. 어제는 지불된 수표다. Tomorrow is a promissory note. 내일은 약속음이다. Only today is a cash. 오늘만이 현찰이다. So spend it wisely. 지혜롭게 사용해라. 그런 말을 그들이 자주 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가 사는 시간이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누릴 것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남자 한 분이 어떤 강연에 참석을 했다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세 가지 금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황금, 소금, 지금. 이걸 듣고 감동받은 이 남자분이 자기 부인에게 텍스트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뭔지 아느냐고.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이 다시 문자를 보내서 방금, 조금 입금했노라는. 오늘이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하죠. 특별히 현대인의 삶 가운데는 오늘, 지금이 가장 소중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오늘이라는 날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오늘을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못 살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그저 먹고 마시고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이 축복된 오늘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건강한 미래의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도 건강해지고 내일의 꿈도 바르게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중에 존 휴거 아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91년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뚜렷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안고 18세의 나이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혼자 생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어디 가서 일도 할 수가 없고 일을 못하니까 돈이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열차 화물칸에 올라탔는데 그나마 승무원에게 발각이 되어서 실컷 두들겨 맞고 열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곳이 몬타나라고 하는 주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매맞은 몸으로 몬타나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물속에 자신을 던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생을 마치기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고향을 떠나올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홀로 들판에 던져졌을 때에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돌을 베개하고 잠잘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0: 이루기까지. 이게 뭘까요? 그 당시 야곱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계획,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비전을 갖고 계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내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 붙잡은 이 아론슨이 다시 일어나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약 30년이 지난 후에 이 존 휴거 아론슨은 몬타나 스테이트의 세니터로 당선이 되고 나중에는 몬타나주의 주지사로 당선이 되어서 두 텀을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이 중요하죠. 오늘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의 비전과 영광인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오늘을 바르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내일의 영광이 참으로 찬란하고 영광된 비전이라고 한다면 설사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더라도 이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오늘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건강한 내일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세적인 영광이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아니라 언젠가 성취되게 될 하늘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달려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삶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비전을 갖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을 잠깐 보시면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실 때를 설정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인류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끝나는 그날이 오면 믿는 성도들은 모두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종말의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와 같은 종말적인 사건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미래의 부활에 대한 비전이 전무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될까요? 아마 책임감 있게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되고 무작정 살게 되고 무책임한 삶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바울이 로마인들이 만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웠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글래디에이터처럼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결코 맹수들의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폭도들에게 당했던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만일 미래의 영광이 전부하다면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광 가운데 처할 그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와 같은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비관적이면서도 소모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오늘을 충실히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나 리워드가 전무한데 오늘을 내가 경건하게 바르게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철학이 향락주의적 철학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사역했던 아테네나 고린도 지역에 파퓰리던 철학 중에 하나가 에피큐리안이즘이라고 하는, 우리 쾌락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에피큐리안이즘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Life is good. Make sure to enjoy it. 인생은 좋은 것이다. 확실히 즐겨라. 여러분 가운데와 같은 인생관 가진 분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쾌락을 찾고 향락을 찾는 데에 인생을 다 쓰게 될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를 여행하고 어떻게 소비하다가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삶은 오히려 현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나타날 큰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향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크리스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현세지향적인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지, 우리의 삶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인지 아니면 내일의 영광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 예수 오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그날의 영광을 위해 건강하게 바르게 달려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부활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려면 영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실 29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고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사실 스킵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성경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제가 주석을 봤더니 한 30 내지 40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본문 중에 하나가 29절인데요. 29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라고 반문했어요. 여기서 baptism for the dead,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이 표현이 어려운 난해 구절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을 위한, 위안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 말이 휴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휴포라고 하는 전치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above, 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on behalf of, 누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in place of, 누구누구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 죽은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행위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베푸는 것, 대리 침례죠,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하는데 이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프랙티스는 그 당시에 이단으로 몰렸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에 가장 맞는 해석은 휴프라는 단어를 in place of, 누구누구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침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당시는 아시는 대로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에 다음 주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주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같이 예배를 들었는데 다음 주일 왔더니 자리가 비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처형당하든지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앉아있던 분들의 자리가 비어있게 됩니다. 빈자리가 생기게 되죠. 그때에 그 빈자리를 또 전도해서 소위 말하는 new convert, 새로운 결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에 new convert, 새롭게 결신한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것은 사실은 죽은 자들이 비워놓고 간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받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aptism in place of the dead,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때 받는 침례는 사실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죠? 침례 받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달랐어요. 침례받는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는 행위예요.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public profession of faith,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baptism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침례받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침례를 받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핍박자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해치고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든 기록을 봤더니 로마 군인들이 침례 탕 앞에 기다렸다가 침례받고 나오는 자들을 칼로 베어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퍼블릭하게 모든 자들 앞에 내가 크리스찬된 사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어떤 불이익도 어떤 위험도 감수할 용기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누가 이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이게 30절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불행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혹독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게 되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많은 인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청년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스토리죠. 성경이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제법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왕에게 잘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이 세 친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를 다 빼앗기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이 풀무 속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세 친구는 이와 같은 것을 다 알면서도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왕과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이것이 어디서 나온 용기일까요? 어떻게 이와 같이 죽음이 임박한데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그들이 설사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신앙이 분명했던 것이죠. 여기 안 그럼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설사 그들을 풀무에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주를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그 세 친구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막연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용기 있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빼앗겨도 주님 향한 사랑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의 선포가 분명할 때, 이와 같은 선포에서 나오는 용기를 가진 크리스찬들을 세상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설사 현재적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환난이나 공고가 찾아와도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승리케 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 가운데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 우리 지도자 기도회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간증인데요, 추진 한마음교회 자매님의 간증.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아주 극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아빠가 너무 화가 났는지 식칼을 들어가지고 엄마를 향해 내리쳤어요. 근데 다행히 빗나가는 바람에 방 문짝을 찍고 끝났지만 이 자매님에게는 이것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됐어요. 이것이 가슴속에 너무 깊게 와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들을 기피하고 남자를 혐오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나타나면 도망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이분이 동성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해서 청년이 됐는데 동성애를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책감과 외로움 때문에 때로는 자살할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발견한 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속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을 묶고 있던 동성애 철장을 깨뜨리고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사실을 간증을 했어요. 나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나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가장 더럽고 누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문화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와 같은 용기가 나왔을까요? 내 안에 살아가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가끔 욕먹고 손가락질 받을 때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울 때마다 그는 항상 이걸 리마인드 한다고 합니다. 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죠.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우려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무슨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 못할 사연을 가진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지만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아픔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3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이끌었던 위대한 고백 하나가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Present tense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의미 그대로 풀어 설명한다면 나는 매일 죽고 또 죽고 계속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는다.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I am baptized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침례는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물속에 잠그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틴 루터는 자기 마음속에 정력이 솟아나고 다른 생각에 솟아날 때마다 I am baptized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나의 옛 생활을 장사 지내고 나의 옛 자아를 물속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려면 나 자신을 죽여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의 불신앙이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나의 자랑이 나의 욕망이 부활의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나 자신을 장사 지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진정한 차원의 파워가 나타나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저와 나이가 동갑인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항상 젊고 머리가 까맣고 이렇게 젊게 보여서 한 분은 만나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젊게 사시는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영어로 대답하셔서 I am dying every day. 이 dying이라는 말이 물들인다는 뜻이에요. 매일 머리에 물감을 들이니까 까말 수밖에. 저도 사실은 물감 드립니다. 사실 내가 죽으면 내가 사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오히려 살아나는, 나를 장사 지내게 되면 더 젊게 살 수 있는, 이게 사실 성서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을 내세우는 만큼 예수님의 권세가 줄어가는 반면에 여러분을 죽이는 만큼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게 사실 그치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기보다 나를 내세우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장사 지내고 나를 매일 죽일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참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는 시간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선포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자리로 나가셔서 주님의 보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영적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인 후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즉 물속에 잠그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크리스천 삶의 진정한 열매는 볼 수 없어요. 다시 물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야지 참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 여기 악한 동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무라고 하니까 혹시 북한 말인가 염려하는 분이 계시지만 원래 우리나라 말입니다. 북한 사람이 서서 북한에 서는 거지. 영어 성경에는 bad companions, bad companionships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은 함께 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나와 같이 동행하는 자, 나와 같이 생활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동무를 잘 사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동무와 어울리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늘 그저 마시고 먹는 거 좋아하는 동무 많이 어울리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늘 세상 나가서 그냥 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즐기는 것 이것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 오래 살면은 계속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친구와 같이 시간 보내면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물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일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기도 자리로 나오게 돼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러분 인생이 복음적이 될 수밖에 없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악한 동무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악한 동무들을 경계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 첫 번째로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속이는 것입니다. Deceiving, misleading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짓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misleading 하는 것. 이게 악한 동무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 여기서 선한 행실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ethos라는 헬라 말, 여기서 나온 영어가 ethics, 윤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깨끗하고 윤리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은 깨끗한 캐릭터, 깨끗한 인격과 성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동무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 깨끗한 인격을 더럽히게 되는, 크랍트 시키고 스포일 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자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경건한 자들과 함께 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깨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잠에서 깨어나라 그런 뜻도 가능하겠지만 원래 이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는 술에 취한 자를 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술 깨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Come back to your senses, 너희들의 원래 센스로 돌아오라, 정신 차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maybe 많은 교회들이 혼미한 새 속에 술에 취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의 술을 취하다 보니까 휘청거리게 되고 삶의 디렉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wake up, 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가슴에 아는 자들처럼 거룩함과 경건함의 열매를 보여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절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들에게 정말 파워풀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파워풀하신 하심과 권세 있음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삶의 앞에는 현세적인 삶도 있고 미래적인 삶도 있어요.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일해야 되는 현세적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또 세상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고 킹덤 비전을 향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할 때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재 삶을 경건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 버리고 불타고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영광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 다 사라진 후에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참된 차원의 영광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이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정말 누려야 될 바른 가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땅을 향하고 있나요? 이 땅을 향한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남길 참된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마음의 비전이 하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게 되면 한 번을 살아도 값있게 살 수 있고 위대한 결실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그 CGN TV에서 만든 영화 한 편, 우리 서서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원래 본명이 엘리자베스 조헨나 쉐핑이라고 하는 이 독일계 미국인 간호사였습니다. 이분이 간호사로 일을 하던 중에 조선 땅에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혼의 몸으로 한국 땅에 오셨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1934년까지 23년 동안 조선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보리밥에 된장국 먹으면서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 신고 무명 한복 입으면서 미혼모를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 병난자들을 돌보고 심지어 나환자들을 돌보다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어요. 먹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래서 떠나니 남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너무 초라한 것 남겼어요.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톱, 그리고 동전 7개를 남겼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본다면 이처럼 초라한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큼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14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삼았고 38명의 과부를 돌보았고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베개 밑에 메모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다음과 같은 한마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화려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분의 일평생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영광된 열매를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을 이 땅의 것을 위해 투자하고 살아가신다면 남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영광 아름다워 보이지 것처럼 보이지만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킹덤 비전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향해 정말 전심을 다해 달려가시게 된다면 바른 열매를 맺게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점도 천국을 향해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내용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에 이제 혼자 걷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과 그 사랑 가운데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셔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영광의 그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던 나의 모든 삶의 디렉션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힘얻고 용기 얻어서 승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BBN 아이텔 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송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이텔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아이텔 카드는 명함 크기에 조그마한 전도지로서 저희 BBN 웹 주소와 함께 뒷면에는 복음에 관한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청취자님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한 여러분들께서도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알기 원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계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서종호 강사의 다민족 이해와 캠퍼스 선교 비전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자, 학교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저는 무슨 문화를 나누냐? 저는요, 이스라엘 문화를 얘기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소수민족 교육 정책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갖다 막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아,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창세기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 얘기한 거야, 진짜. 덧지 얘기를 하면서 막 캘빈이진 같다 막 가르쳤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관심 있어 해요. 모르니까 애들은 그게 뭐야? 그거 다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이국에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게 뭐야? 그리고서 해요. 그러면서 가르쳤고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식으로 해란 얘기예요. 그 학교 시스템을 이용해야 돼요. 왜 이용해야 되냐면은 그곳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퍼져나가요. 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갈 수 있어. 저 목사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 학교들은. 예, 네, 왜냐면 제가 학생이 박사과정 하면서 목사인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내가 모임은 다문화 모임 했으니까. 그려주잖아요, 그죠? 집에서 기타도 가르치고요. 다문화 콘서트 학교에서 빌려갖고 했죠. 자, 여기 다문화 콘서트. 이렇게 장면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콘서트 한 것 중에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꼭 봐야 될 사람이 아까 춤추던 자매가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면은 같이 이제 그 콘서트도 참여하고 문화 모임도 참여하고 예배도 끌었습니다. 끌어갖고서는 이제 그 콘서트 참여하면서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좀 가까운 애들은 야, 우리 너 이렇게 올래? 그래서 나랑 같이 주일날 우리 모임을 갔는데 거기 가면 노래도 부르고 내가 좋은 강의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도 부르고 좋은 강의를 한다. 와, 그러고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포스트 모던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직접 느끼게 됩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설명도 장황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영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튼 최대한으로 제대로 내 말을 알아듣는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내 말을 알아듣는지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정확히 말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가장 짧고 명확한 센텐스로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좀 와요.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와요. 좋거든요. 또 먹을 것도 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또 기도도 꼭 해줘요. 그럼 또 기도 몇 번 받다 보잖아요. 그럼 더 기도 아주 기도를 열심히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그냥 신한테. 네, 어쨌든 그.

0: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불의를 봤어요. 분노가 이게 막 폭발 직전인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 한 2주가 넘었대요. 3주. 그러니까 애가 막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요. 애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그 나라에서 탑들이 안에 든 학교에서 온 애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대학원생인데 장학금 받고 공부하는데 불의를 보니까 못 참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 내가 너 기도해주듯이 하나님만이 네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게. 저도 놀랐어요. 어머, 한번 기도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아, 그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취직이 옆 도시 돼가지고 이제 이사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직접 체험을 했는데 주일날 친구 데리고 교회 가다가 이너 섹션에서 거기 아이와시티가 눈 많이 오거든요. 차가 굴렀어요. 아주 그냥 폐차가 돼가지고 띠글띠글띠글 굴렀는데 사람 3명 탔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체험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 왜 뭐. 신기해요. 여기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여기 한국 사람 아닌데 어떻게 저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쪽에서 온 사람인데 야 이게 천국이 이거구나. 이거 천국이 이거구나. 신기하죠. 예? 해보세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OASIS라는 데서 우리를 인정해가지고 보세요. 어딨어? 프라이데이 나이트 해가지고는 영어수 나오죠? 제 이름 나오고. 근데 이 대문짝만 이렇게 막 소개를 해서 딱 붙여줬어요, 이렇게. 자. 예. 컬처 미팅, 여기. 예? 수시 말고, 여기. 컬처 미팅,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 모임. 자, 누구 거 썼어요, 저희가 지금? 퍼블릭 거 썼잖아요. 그 사람들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시스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와 대학에서 복음 못 전합니다. 그 캠퍼스 에어리어에서 복음 못 전해요. 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 아이와 대학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미국 안에서도. 아이와 주는요, 이 호모섹슈얼 메리지를 통과시킨 세 번째 주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여성 평등권을 제일 먼저 준 주예요. 엄청 리버럴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코커스 전당대회가 이 아이오에서 열려요. 정치 판가름이 나는 게 대통령 선거 판가름이 나는 데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지금 누구 걸 쓰고 있어요? 학교 걸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확장이 돼요? 예? 하나님의 뜻이 확장이 되잖아요. 난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려고 한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가 중요하지. 그걸 자꾸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덫 얘기한 거고, 그래서 주의식 얘기한 거예요. 주의식 다 쓰잖아요, 그죠? 네? 덫이도 쓰잖아요. 우리도 써야 돼. 한국 사람도 교회 세웠잖아요. 우리도 써야 돼요. 앞으로 사역은 캠퍼스 사역은 반드시 학교 거를 어떻게든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랑 가까워지고 좋은 관계를. 제가 연말 되면 카드를 부지런히 씁니다. 이거 빌려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네? 그래 다음에 또 빌려주지. 그래서 막 쓴다고요. 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줬어요. 지역 3대 신문 중에 우리 기사가 났습니다. 영호수 나왔죠? Seeking the many faces of culture 해가지고 culture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UI, PhD 스튜던트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제가 이거 들고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자, 만난 애들마다 의심하면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막 보여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신문이 얼마나 비편적인 신문이냐면은 학생들이 쓰는 라이팅 학생들이 쓰는 신문이라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실렸잖아요. 그죠? 쓰게 하신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뚫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건 뭐 제가 뚫는다고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가야 돼요. 응? 기도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 성리학교 시작했는데 이 여름 성리학교 이렇게 이저 히스테이 자녀들이 왔는데 여기는 저 혼혈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그 상황이에요. 마음 많이 아파요. 네. 여름 성리학교 하고 예, 막 졸려서 제가 지금 어쩔 줄 몰라요. 자, 우리 아들들 그때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재밌게 뛰어놀고 했습니다. 여기 지저분하죠, 여기. 막 벌레들도 뛰어다니고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와서 집에 와서 막 문 앞에 들어가 이제 막 텁니다. 혹시 밖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 털고, 뭐 어쨌든 뭐 같이 예배 드리고, 네?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요. 아, 이 바닥 깨끗하죠? 한 달 반인가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홈디포 가가지고 이따만한 청소기를 빌려와가지고 다 청소하면서 우리 집이 예배당이야? 그러면서 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아.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 처음에 이분 성경책 가져오려니까 텔레비전 밑에 이 받침대 해가지고 성경책을 다 털면서 성경책 가져오고 이렇게 변해서 막 성경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저 아내랑 팔씨름도 하고, 예? 여기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밌는 모임들 갖고 그랬습니다. 아, 우리 아들들은 어느 교회 갈 거야? 대학 졸업하면 들어가면은 그랬더니 다민족교회 갈 거야 그러더라고. 다민족교회. 자 그랬어요. 그리고 뭐 이제 독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동독에서 난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난이들이요. 왜 들어오냐면은 베이비시터가 비싸니까 미국에서 이 애들 이렇게 뚱뚱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1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들어와서 거의 뭐 한 두 달 석 달 있는데 계속 애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나가서 쇼핑하고 하고 돈을 조금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어디서 만납니까? ESL 코스 거기서 저 만날 수 있고. 아 여기는 제가 꼭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좀 슬픈 사연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봄 친교, 봄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먹을 거 먹으면서 친교도 하고.
1: 친교?
0: 예. 얘는 이제 저 인디아에서 왔는데 자기 신한테 막 기도를 하고요. 막 이기게 달라고 졌습니다. 어쨌든 졌고. 지역에 축제가 막 있고 그러면은 막 초대하세요. 우리 튤립 축제 할 때 막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얘는 브라질에서 왔고 얘는 저기 베트남에서 왔고 이렇게 가서 튤립 축제에 초대해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잔뜩 초대해 가서 또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초대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로 어떻게든지 끌 수 있는 그걸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난 널 좋아해. 그리고 자꾸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초대를 하세요. 초대를 하세요. 자, 이렇게 초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걸려들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종교인입니다. PhD 학원 학생이고, 이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교제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뭐, 친해지고, 교제를 하면서 더 알아가고. 중요한 거는 다민족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거. 자꾸 줘야 됩니다. 자꾸 쏟아놔줘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4시 36분이에요?
2: 네.
0: 몇 시까지죠?
2: 40분.
0: 거의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럼.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역사회에 이렇게 다른 교회가 있으면 거기 행사도 참여하세요. 지역사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른 교회, 여기 목사님 집인데, 우리가 시돌 서비스라고 부활절 전에 하는 서비스에 참여해서 같이 교제도 하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후원자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콘서트 연습을 하는데, 본당을 빌려서 연습을 하는데, 지나가던 교인이, 보고서는 사기도 하고 싶다고. 그걸 60대 된 할아버지가 같이 조인해줬어요. 워터사이클 미니스트리로 히피들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콘서트상의 중요한 사역 도용자가 됐고, 일본 사람들 따로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따로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성경 공부를 이제 못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많이 보내셨구나 해가지고, 뭐, 아랍 사람, 약간 이란 사람, 푸에토리코 사람,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이렇게 셌어요. 근데, 푸에토리코 장모님이 일본 여자한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난 모르고서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죠. 이 여자가 막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하더니 쓰임마세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절 쳐다보면은 저 멀리서 피해 가버려요. 제가 놓쳐버렸죠, 막 그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안 되니까 일본은 따로 해야 됩니다. IOST 얼마 안 되는 일본인을 돕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서 관리가 나와서 돕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뒤에서 컨트롤하면서 돕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집체 문화에. 그러니까 그건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초대해서 음식 먹고 교제를 합니다. 윷놀이도 하고요. 또 이렇게 불러서 하고, 요 자매가, 중요합니다. 요 자매가 이렇게 먹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박사과정 출신인데, 박사과정 하러 왔는데, 이렇게 하러 연락이 왔어요. 영. 제가 영입니다. 그 이름이 그쪽에서. 정인데 영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I'm not old.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방 기억을 해요. 제 이름 절대 아니죠.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는 자기 친구가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인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독교인 건 알아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리고 이 모임 초대할 때 반드시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 다 부러져갖고 뼈가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주여, 제게는 이 병 고치는 사가 없나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 자매가 옆에서 참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서는 못 만나서 한 2년 후에, 만나서 길거리에 하더니 하는 말이, 형, 나는 있잖아. 지금, 너가 그때 와서 기도해준 이후로 나 교회 나간다? 이 사람들이 만든 교회? 나 지금 거의 예수님을 거의 믿으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바로 빨리빨리 안 돼도 다음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모임을 초대하고 계속 교제를 갖고 자 윷놀이 재밌게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초대하고 또 추수감사절 초대하고 이렇게 막 자꾸 초대를 합니다. 제일 초대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 기말고사 전이 참 좋습니다. 이때 애들 막 지치거든요. 한 달만 넘기면 이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때 먹을 거 초대하면요 정말 마음 활짝 열립니다. 이때 아주 타켓이에요. 그러니까 4월 말, 네? 5월 넘어가면 불안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4월 말 초대를 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좋은 이렇게 딱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돌아갔다가 방학에 방학 끝나고 반드시 와야 돼. 이 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략이 두 개예요. 방학 끝나고 다시 와라. 이것을 먹을 걸 통해서 딱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하고 이건 여름 방학 친교 여름에 남아 있는 남은 자들 막 데리고서 음식도 먹이고 이렇게 교제하고 자 요거는 이제 그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 경우는 좀 특이해요. 어떤 특이하냐면 제가 주로 계획을 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요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라서 꼭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왔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왔는데 목사님 딸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 딸인지.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자기 방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학기 하고 나서 쿼터를 하나 하고 나서 이 성경 공부 그룹이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기숙사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랑 마니카라는 친구랑 그 사람은 케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서. 그랬는데 마태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기숙사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도서관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왜 갑니까? 저는 도서관 가고 싶지도 않고 기숙사에서만 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가라고 계속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방을 싸들고 기숙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기숙사에서 이제 자기는 맨 구석에 있는데 맨 구석에서 이렇게 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 이쪽 자리가 비어 있고 가운데 자리가 있는데 이쪽에 사람이 공부하고 있고 이쪽 자리에 앉는데 보니까 옆에 마태복음 커멘터리가 있는 거예요. 하더니 놀래가지고 마태복음 커멘터리가 있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누군가 딱 보니까 제가 와서 앉는 거예요. 거기 딱 앉아 있는. 근데 제가 여기 이 커뮤니티 컬리지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게 아이오에서 세 번째로 좋은 커뮤니티 컬리지고 미국 전체에서는 1500개 중에 150개 안에 드는 커뮤니티 컬리지인데 돈이 없는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하려고 제가 끊임없이 한 9개월을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냥 저도 안 되겠다. 이제 3개월만 더 와보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 그리고 구석에서 그냥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를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서는 옆에 앉아서 보니까 동양에서 온 아저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모르겠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꾸 말 시킬 때요. 그랬더니 말을 시키니까 제가 딱 있는데 옆에서 말 시키는데 이거 어디서 났냐는 거에서 어디서 났냐고 이건 이거 안다는 얘기하냐. 그래서 내가 이 책은 여기서 안 팔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카페 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캠퍼스 패스터인데 원하면 성경 공부도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을 그래서 웬일이냐? 그러면서 연락처를 줬어요. 했더니 이틀 후에 연락이 왔어요. 메일로. 네 명의 아프리카인이 모일 텐데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인 네 명이 아니라 일본 사람, 혼두라스 사람, 백인 네 명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첫 모임에. 아,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해서 설명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족입니다. 예? 얘는요, 터키 선교사 꿈꾸고 있고요. 얘는 의료 선교사 꿈꾸고 있어요. 배 타고 다니면서 의료 선교사. 이 가족이 왔어요. 전 처음에 주이신 줄 알았어요. 저기, 아미신 줄 알았어요. 아미신. 옷 입은 것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미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가 아니라 아미시 성경 공부 간 줄 알고, 아미시 성경 공부 우리 안 간다 그랬어요. 저희 물어보길래 어디 갔냐고. 그래서, 아, 우리 거기 니네 모임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아니야. 그래서, 안다 그랬더니 우리 거기 가는 거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분명히 아프리카인이 온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 지금 가족이 와? 그리고서는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이후로요, 매주 세 사람이 와요. 세 사람이. 예? 아. 근데요, 이 이후로 얘랑 또 하나 애가 전혀 신비한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건 무슨 신비주의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 연결되면 이거 성격 공부 다 망한다. 내가 그러고 갔는데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경험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같이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다른 애 하나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얘는 터키 선교사를 꿈꾸고 있고 얘는 배 타고 다니는 둘러서 배 타고 다녀서 의료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 사람은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반신부수인데 마약을 한 상태에서 머리에 총을 쏴가지고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살아나가지고 여기 다 꿰맸고 근데 왜 마약을 한 상태에서 쐈냐면은, 마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있는데,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마귀가 여자친구를 총을 쏴서 죽이라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쐈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은 마약 딜러였습니다. 마약 딜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카톨릭이었어요. 남미 쪽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은 그 나라에서 아직도 마약 프로그램 감옥에 잡혀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걔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뭐 히스패니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는 딱 히스패니 영어 성경 갖다 놓고서는 딱 그 파워포인트 해가지고는 잉글리시 그래마 간단하게 핵심만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히스패니 성경에 있는 예들을 갖다가 쭉 읽혀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몇 줄 영어를 설명하면 그걸 알아들어요. 영어 설명하니까. 핵심만. 그 다음에 직접 읽혀요.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잡아가는 거예요. 영어를 조금 하니까. 근데 같이 공부하는데, 기도하면서 같이 공부하는데 손이 한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손가락 이쪽이 다 움직여요. 하나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서 해야 돼요. 안타깝겠지만 저랑 깨진 그 슬픈 자매입니다. 저를 다시 안 보는 자매. 저랑 깨진 게 아니다. 참 저희 성경 공부 모임이 망가진 성경 공부 모임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던 그 일본 자매입니다. 저 말을 잘해야지. 어쨌든 자 우리가 예배를 초대합니다. 얘네들 무슨 예배인지 모르고 왔어요. 그냥 같이 모여서 하고 또 예배 후 기도회도 하고 또 예배 후 먹을 거 막 주면 이렇게 잘 먹습니다. 자 이게 뭐 예
1: 교회 거예요?
0: 예. 교회인 거예요.
1: 학교 안에?
0: 아니, 사무실 빌려서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나라는, 당원들이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걸 꺼려하고, 또 만약에 거기서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축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제가 직접 데려오고, 그리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비밀리에 세례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접근한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위험 상황을 캐치를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처음에 세례를 줬어요. 와, 자기 집이 축구장만 해대요. 그래서 무슨 그런 거짓말이 다 있냐 그랬더니 정말 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는 태변에 나온대요. 태변에서 나온 사람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든 줄 알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이국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나라에서 경찰들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바깥에 무슨 미니스트리 이런 거 전부 싹 다 떼버리고 네, 몰라요 밖에서는. 아니만 이렇게 하고. 아 지금 이제 외진대로 그냥 갔어요. 찾아오지 못하게. 그래서 따로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은 그걸 생각해. 여러분은 선교사 사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접근할 때 이겨야 됩니다. 자꾸 이기셔야 되고. 긴장감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놓고 항상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고 조급함이 이거 절대 금물이고요. 네, 복음 증거. 복음 증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증거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어? 복음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영접으로 초대하세요. 네?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름 뭐야? 너 받아들일 수 있니?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기쁨의 파티가 있다. 생일 파티. 와라. 그리고 생일 파티 오기 전에, 이제 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 다 점검을 하고요. 기본적인 교육을 다 시키고서는 오게 온 다음에 기쁨으로 옵니다. 애가 심각하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무슨 기쁨 파티라고도 이렇게 심각해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기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고 창조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갈등이 생기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돼. 문화적 갈등 생긴 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문화적인 무한한 한계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와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다가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2: 네. 예. 예. 예. 예. 시간이 있습니다. 예. 혼자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 두 분이서?
0: 예, 그렇죠.
2: 두 분을 다 코디하시고.
0: 예.
2: 지금 이제 혹시 아까 ESL을 이렇게 매개체 하신다고 하셨는데 ESL을 초대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ESL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은 없나요?
0: 아, 한국 사람이 ESL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완전히 퍼펙트한 사람은 그냥 직접 가르쳐도 돼요. 좋아해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더 들으니까. 그리고 ESL 반은 사실 몇 명이 모여갖고 몇 마디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 1대1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해요. 예, 예, 예, 좋아해요. 그리고, 먹을 걸 좀 동반을 해야 되겠죠.
2: 네. 거의 90% 사용 다 하시는 거예요.
0: 예, 제가 얘기하기는 120% 사용을 하고 제가 80% 하고 있습니다.
2: 예. 성경 공부하실 때 어느 스팬 타임을 어느 정도 하세요?
0: 성경 공부 스팬 타임은, 되돌리면 짧게, 20분 정도. 20분 정도. 그 다음에,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세요. 다이렉트로. 죄 문제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예. 장황하게. 우리는 이제 아니까 뭐 문화가 어떻니, 뭐 시대적 상황이 어떻니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의 죄가 문제고,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게 뭔지,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나.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게 뭔지.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세요.
2: 예.
0: 그러니까
2: 죄를 많이 잡을 때 반감은 없나요?
0: 아, 아니죠. 똑같이 죄인이니까. 너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거든.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 이런 고민하고 넌 어떠냐? 너도 그러냐?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 막 기사 같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저 유튜브 많이 쓰거든요. 유튜브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너도 이런 일 있었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예.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참 좋아요. 네. 특히 저 언더나 저 대학원 애들 참 좋아합니다. 네. 또 자 그래요. 그리고 저 질문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제 이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만들어놨습니다. 어저께 multi-ethnic-ministry and campus-ministry-course 치시면은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흩어져서도 고민하시는 거 올려주시면 같이 대화하고 또 같이 또 의견 나누고. 가신 곳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부리듯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이 땅에서 보는 것들, 그 경험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이 사역에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의 본성이 나 자신의 잘못보다는 타인의 잘못이 더 커 보이고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이것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잘못이 내 눈앞에 드러날 때에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먼저 추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어떤 어머니가 세 아들과 집에서 쫓겨나서 며칠 동안 산속과 들판에서 헤맸습니다. 이 부인과 아들들은 나무의 뿌리와 풀잎을 먹고 겨우 살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군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덩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군인 상사는 덩굴 속에 인기척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찾아보라고 부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와 아이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군인 상사가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이 굴

0: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상사는 너무 측은해서 빵 한 덩어리를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굶주린 이리처럼 그 빵을 얼른 받아가지고 세 조각으로 나누더니 아이들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군인 상사가 말했습니다. 애들에게만 주고 자기는 안 먹는구나. 그 옆에 있던 한 부하가 아마 배가 안 고픈 모양이죠 라고 말을 하자 다시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어머니라서 그렇지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 않고 배고픈 자기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항상 아낌없이 주려고 하고 또 사랑은 항상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성경은요 어머니 특별히 가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먼저 보통 여자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운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아름다운 것, 우아한 것, 매력적인 것 이런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결과는 거짓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되다 이 말은 속인다, 실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따라가고 우아함을 따라가고 매력을 쫓아갔더니 이게 우리를 속이고 실망시키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여성들이 고운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로 고울 때는 젊을 때입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받고 피부 마사지를 받아도 그때뿐 찾아오는 세월의 흔적은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어머니의 세월의 흔적, 그 주름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 세월의 흔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양주동 박사가 지은 어머니의 노래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여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이 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말,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여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자녀들이 기억하는 것은 고우시던 어머니의 이마에 주름이 가득 하지만 땅위에 그 무엇이 가득하겠는가 라는 거죠. 어머니의 정성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 그냥 아름다움입니다. 헛되다, 아름다움이 헛되다고 그랬죠. 헛되다 이 말은 수증기처럼 싹 지나가 버린다 이런 것 같아요. 한숨 같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은 쉬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년 미인대회를 구경합니다. 그 미인대회 우승자의 나이가 대개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그 미인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미인대회 우승자의 미모와 보통 여인들의 미모가 별 다른 점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대개 거의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속사람, 하나님이 인류 보편에게 주신 이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양심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언제 아름다우냐? 바로 이 양심, 하나님께 주신 이 양심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은 추구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으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이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시며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신 것이 없으시는 그분, 안 계신 것이 없으신 그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의 자리를 지켜드리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이라는 것은 여자도 이야기하고 여성도 이야기하고 아내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완전하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로이트 본헤퍼는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가장 큰 잘못, 하나님을 완전하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존재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 거룩한 존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삶의 열매가 그분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 미스코리아 선인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타일 바퍼 공동체 캄보디아 시암레아프 바퍼 사역의 홍보대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바퍼 사역 홍보대사답게 틈만 나면 열정적으로 홍보에 나섰고 평소에도 서울 청량리 바퍼 사역 현장이나 보육원, 양로원 등에서 이웃돕기 자선행사에 아주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 평소에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 공부 순장으로 순원들과 애경사를 함께 나눴고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 일을 한 거예요. 그녀의 기도 제목은 처한 자리에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그 자매는 실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자매의 아름다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은혜를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받는 그 은혜를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 자매님처럼 세상에 사라질 아름다움을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아름다움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여인들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드린 여인, 여자, 아내, 여성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칭찬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칭찬은 빛난다는 겁니다. 칭찬은 비춰진다는 겁니다. 칭찬은 높여지는 걸 이야기하고 칭찬은 자랑으로 여겨진다.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인은 빛나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되어 있고 높여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또 잠언 11장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덕이 있는 여자가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덕이 있다 이 말은 어질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그럽다는 이야기예요. 상냥하다는 이야기고 친절한 여자는 존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덕이 있다, 어질다, 상냥하고 친절한 것은 누구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은혜이죠. 이런 성품과 생활은 우리의 자력으로 잠깐 좀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잠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품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항상 성경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주일을 생명으로 지키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10의 1조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많이 받으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현수관 여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을 누가 찾아서 데려옵니까? 찾아서 데려올 것 같습니까? 그 값은,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을 찾아서 데려온다는 것은 그 값은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데려올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하늘 아래에 있는 제일 귀한 보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진 어머니가 가정의 근본이고 어진 어머니가 국가와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항상 어진 어머니가 있었어요. 유덕한 여자에게는 전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여자들 누가 찾아 데려오는데, 누가 찾아 데려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 데려오는 거지. 그렇게 와서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항상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이런 어진 어머니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배후에는 어진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배후에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배후에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배후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요한 에슬레의 배후에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학을 세웠던 율곡 선생의 배후에는 신사임당 같은 어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한 세 분 정도 꼽습니다.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 미국을 다시 든든히 세웠던 스트롱 아메리카를 세워주었던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의 어머니 넬 레이건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잭과 넬 사이에서 일리노이 아주 작은 탐피고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은 얼마나 가난했든 1년에 무려 5번이나 이사를 할 정도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늘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이웃들과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레이건의 기억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가정은 늘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들을 키워주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주일이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하러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셨는데 어떨 때는 작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처럼 모든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주일학교의 학생들은 어떤 주일학교 학급보다도 부흥을 했다고 하고요. 네, 어머니는 시간이 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시간이 나면은 교도소를 찾아가서 재소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그 와중에도 더 시간이 나면 그 당시에 상대적인 공산주의 나라인 러시아에도 소련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도왔다라고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더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머니를 찾아와서 레이건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레이건의 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직접 하나님과 많은 일을 하는 동역자처럼 어머니는 늘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상담하던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 상담을 받은 사람들 중에 집을 나간 딸이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돌아왔고요. 재소자들이 출소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 포기하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던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회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을 잊게 한 어머니의 기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는 다른 대학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배우의 길을 걷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서 드디어 1981년 미국 제40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녀의 어머니 성경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때가 지미 카터 대통령 때라고 그래요. 그 다음, 예, 그 다음 강한 미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당시 미국의 건국사상 가장 최대의 위기에 미국을 맞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레이건은 어머니가 전해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강한 스트롱 아메리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이 로널드 레이건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미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받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손입니다. 그 손에 열매, 소출, 행동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간다 이 말은 준다, 허락된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이 리워드를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죠. 그 손에 수고한 것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에게 그 손으로 하는 일의 열매와 결과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다 수고한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건강, 평안, 물질적인 안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합니까? 수고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요. 두 번째는 선하고 부지런하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도의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선하고 부지런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선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시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매사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도에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도를 순종하고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남쪽에요. 아주 가난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송씨고 너무 가난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헌신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름을 송전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송전도가 별세를 하자 그 부인도 가장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믿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제 부인은 그에 못지않게 헌금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 부인은 몇 끼씩 굶으면서도 11조 이상의 헌금을 드렸고 4명의 자녀를 길러냈습니다. 그 정성된 부모님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녀들을 축복을 하셨는데 어떤 축복이냐? 이 아주 가난하던 송전도의 아들이 그 당시 중국 재정의 총장인 송자문이라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두 번째 딸이 두 번째이고 두 번째 딸인 셋째인 딸이 장계석의 처가 되는 송미령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3년은 남경정부 수석의 공상회의 처가 되었고 그리고 장년은 손문의 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친의 뜻을 이어서 전도 잘하는 복은 받았지만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시대를 자랑하는 중국 재정총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굶주리면서도 11조, 굶주리면서도 헌금, 굶주리면서도 봉사, 굶주리면서도 신앙 교육에 힘쓰던 어머니의 덕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가족을 반드시 복주시고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가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인들 누리는 세 번째 복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한 일은 선한 일 행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한 선한 일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성문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 즉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궁계일학이라고 말하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애쓴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서울 명동에서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님은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되었던지 하루에 손님이 한 분 정도 오다가 나중에는 이틀, 3일 만에 손님이 한 분 올까 말까 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종업원의 월급도 밀리게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그 자매님은 예수를 10년이라 믿었어도 주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주위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가정살림을 하려 가게 나가라 분주한 중에도 최우선적으로 주의 일 구역장직을 맡아서 구역을 돌보고 신방도 하고 구역원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2, 3일씩 기도하고 오는 등 맡겨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다가 주의 일을 먼저 그의 나라 을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정말 그것을 생명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석유값, 가스값이 올라간다, 환율이 인상된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경기, 불황이 겹쳐서 가게를 한다 안 한다 하는데 그 구역장이 경영하는 가게는 불황을 모르는 가게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가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막혀 무엇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마음 두고 있거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 것을 붙들고 있다면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걸 다 누리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성문 어기에서부터 궁계일학처럼 뛰어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게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영적 답답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칭찬과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답답했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것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시원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느 시인이 쓴 축복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 희망은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은 우리 영혼에 살짝 걸터앉아 있는 한 마리 새와 같습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는 잊고 살지만 마음이 아플 때, 절망할 때 어느덧 곁에 와서 손을 잡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간절히 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에 새살이 나듯이 죽은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듯 희망은 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때 가만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한 마리 작은 새가 속삭입니다. 아니, 괜찮을 거야.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넌 해낼 수 있어.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우리가 삶에서 공짜로 누리는 제일 멋진 축복입니다. 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라는 이 귀절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 자신을 믿고 홀로 서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고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행복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은 무엇이 되기 위해 늘 부족함을 주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셔서 풍족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BBM 방송에서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7편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의 대왕이신 하나님 찬양 Praising God who is the great king over all the earth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시편 47편인데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47편을 나팔절에 방송하여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초대교회에서는 시편 47편을 예수님 승천일에 낭송하여 부활 승천하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47편은 1절부터 강력한 찬양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박수를 치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Standing Ovation인데 기립박수와 함성으로 왕을 환영하고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의 모습이 아니고 왕의 즉위식을 묘사합니다.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세상 열방의 모든 만민이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까? 6절과 7절에 다섯 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도 찬양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시편 47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온 땅의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God is the great king of all the earth. 나라마다 통치자가 있습니다.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이 있죠. 그들은 온갖 영광을 다 받고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을 다스리죠. 하지만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모든 통치자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God is the ruler of all rulers. God's kingdom is above all nations. 통치자 중에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나라 중에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북한 김정은처럼 핵 가지고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핵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나라들이 아무리 서로 손잡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왕들과 나라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합니다. 그것이 시편 2편의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BC 4세기에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신이라 추앙받았습니다. 13세기 초에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을 아십니까? 몽골인들에게 징기스칸은 위대한 왕을 넘어 절대적 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역사적 왕들을 꼽으라면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을 꼽을 것입니다. 개인마다

0: 다르겠지만 저는 이승만을 선택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마도 노예를 해방시킨 16대 링컨 대통령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언급한 알렉산더와 징기스칸과 광개토 대왕과 이승만과 링컨을 다 합친 인물이 나와도 하나님과 비교가 가능할까요? No. It's absolutely impossible to compare. 비교 불가능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 불가능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시편 47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 만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 우주와 은하계와 행성들의 하나님의 통치는 실현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인류 역사는 그분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편 47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How awesome is the Lord most high 라고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Our God is awesome 이라고 말이죠. 이 awesome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굉장하다, 최고라는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하나님 짱 이 말이죠. 온 우주 만물과 땅의 통치자 하나님을 2절에서는 지존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Lord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영원한 지존자는 다른 신과 비교 불가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지존이시고 하나님만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온 우주와 은하계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해, 달, 별도 그분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비바람과 눈도 그분의 공식을 따라 내리고 불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전도자를 배척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절대 지존자로서 통치하심을 안 믿고 그분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고상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따른다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가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복음 전도와 기도를 통해 먼저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7편을 관통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민을 위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God reigns for his chosen people. 혹시 여러분은 왕들 중에 대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지극히 편파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은 편애를 싫어합니다. Favoritism은 지극히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사들도 학생을 편애하면 안 되고 부모도 특정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편애가 있다면 전부 데모하며 들고 일어납니다. It's not fair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애굽, 바벨론, 아수르 가 아니고 말이죠. 75억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 다 놔두고 말이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부자이고 미남 미녀인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서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편애 중에 편애가 아닙니까? 시편 47편의 메시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전부 그분의 택한 선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운행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범위를 넓히셔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온 세상의 성도들을 위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인류 역사는 택한 백성들 중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을 선민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두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해, 달, 별도 선민들을 위해 뜨거워집니다. 바다도 산도 강도 그 백성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열매도 씨앗도 모두 그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짐승들도 새들도 들에 피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모두 택한 백성들을 위해 디자인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직 나만을 위해 요리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요리가 맛없다는 소리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 가치와 헌신과 사랑 전체를 부정하는 대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글을 써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직접 뜨개질을 해주었을 때 그것은 오로지 specially designed for you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하고 감동해야지 솜씨가 있네 없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두고 천박함이라 합니다. 나만을 위한 맞춤형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겨야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한 맞춤형으로 제작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해달별과 산강들을 보면서 꽃과 나무와 열매를 보면서 바다와 고기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걸작품임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주 관심은 오직 그 백성입니다. 부모의 주 관심은 오직 자기 자녀이듯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주 관심은 그분의 택한 선민들에게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왜 그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온 세상이 궁극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 기업을 택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택한 선민을 위해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던 과거의 역사가 있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의 약속인 천국이 있습니다.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피곤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절망 가운데 추락하다가도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편 47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God calls people from all the nations as the people of the God of Abraham.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선민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의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시편 47편 9절의 메시지입니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입니다. The nobles of the nations assemble together to worship God. 그들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 결과죠.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택한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그 일에 도구가 되는 것이 택한 백성인 선민들의 삶이죠.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고 믿음입니다. 돈 생기면 비싼 것만 사지 말고 세계를 다니고 비전 트립을 가십시오. 특히 단기 선교를 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교의 현장에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통해 열방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시는지 그 선교의 현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도구로 쓰이는 것보다 복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열방을 부르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몸에 어떤 향수를 뿌리고 나오셨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냄새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에 향수를 뿌려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듯이 당신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당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채취를 느끼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33번째 유계준은 숭덕학교에서 재정 담당 회계를 맡았다. 무역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학교 재정에 활용했다. 그는 일일이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집행을 성심껏 학교와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본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그것은 학교에 대한 감시로 이어졌다.
1: 그래, 어떻게 됐나? 유기준은 송덕에서 재물을 보고 있습니다.
2: 재물? 그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재물을 본단 말인가?
1: 그래도 이곳 평양에선 큰 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 숭덕 그곳에 모인 사람들 성향이 어떻다고 했지?
1: 반일적입니다.
2: 당연히 그러겠지. 그것도 또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도록. 알겠나?
1: 그래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2: 서시로 확인을 하도록.

0: 피디가! 피디가!
1: 뭘 그리 깊이 생각하니?
2: 아까 함석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생각했디.
1: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인재가 되란 말씀?
2: 난 나라가 필요로 한 인물인가 그 생각을 해봤어.
1: 실은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을 했다. 나도 내 나라 대안을 위해 꼭 사용되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결심을 했어.
2: 결심? 무슨?
1: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함석은 선생님처럼 하기로 했다. 함석은, 그는 평양북도 용천 출생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평양 숭덕학교 교사로 평안도 학생 총책임자로 활동을 했다. 그는 당시 평양의 각 학교 교사와 학생을 규합하여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2: 기름, 너...
1: 그래, 나 선생님과 함께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할 거야.
2: 아직 어리잖아. 기른 일을 하긴...
1: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나라가 원할 때 하는 거지. 피드가, 너도 나와 함께 할래?
2: 뭐? 나하고 같이 하자고?
1: 그래, 난 널 잘 알잖아. 너라면 나와 같이 뜻을 펼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같이 이 일에 함께 하자.
3: 피드가, 무슨 일이 있는 게냐?
2: 아니요.
3: 그런데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느냐?
2: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습니까?
3: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왜 드릴 말씀이 있느냐?
2: 아닙니다.
3: 무슨 일이 있거든 아버님께 말씀드리거라. 아버님께서는 널 각별히 생각을 하고 계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장남인 네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잘해야 동생들이 너를 본받을 수 있는 거란다. 알겠지?
2: 예, 명심하겠습니다.
4: 피드기가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3: 예, 아까 당신이 들어오셨는지를 묻더라고요. 어제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4: 기래요. 기름 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구만은. 무슨 일이디? 예비에게 할 말이.
3: 깊은 얘기를 나눠보시지요.
4: 기래요, 내 당장 만나보디요.

0: 예, 아버지.
1: 자, 어서 드시라요.
2: 아니다. 곧 밖으로 좀 나오라. 달도 맑고 바람도 좋구만은. 내래 우리 아들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나한테 하고자 한 말은 무엇이네?
1: 아버지, 내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싶습니다.
2: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은. 지금도 노래고 열심히 학문을 하는 거이가 다 나라를 위해 하는 것 아니네.
1: 아버지, 내래 만주로 가고 싶습니다.
2: 뭐이가? 만주?
1: 내래 동무하고 함께 만주로 가서 함서원 선생을 따라 독립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주시라요. 내래 결심을 했습니다.
2: 그저거 아직 어리디 않네.
1: 나이는 어리디만 뜻을 세웠으니 나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대요.
2: 기도해보자.
3: 유계준으로서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직 어린 아들이 나라를 위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한다.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글을 쓴 작가 레오 포스카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지내왔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잠자리에서 오늘은 무엇을 배웠지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특별한 습관은 바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이태리인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세상이 곧 학교라고 하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잠드는 것은 죄악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에게 매일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변형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는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느냐라고 말이죠. 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의 가장 독특하고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사역에 깊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이고 물질적으로도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방송사역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방송이 바로 BBN입니다. 특별히 ITL 카드를 통해서 BBN을 알리는 사역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일에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 계시면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에서 32장 말씀입니다.
2: 제 30장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자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에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어늘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0: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1: 제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술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덜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례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있수지 못

0: 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지역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청렴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1: 제32장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다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부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로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로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19번째 시간 나누게 되네요. 22장 오늘 6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러한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있는지, 아니 새에게까지 이렇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인데요. 이것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새 한 마리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 염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는 물론이시겠어요? 하물며 우리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자세히 아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불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신명기 2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참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가옥의 그 집의 지붕은 어땠을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이 베란다나 뜰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서 아주 선선해지면 가족이 모여 앉아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이 지붕 위를 사용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두운 밤에 어린아이들이나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방지했다. 참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있는지.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다루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법이 세계적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최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안전한 법을 이렇게 제정해 주셨다. 뭐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당신께 헌신되기를 원하시고 삶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자녀와 안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집을 나가면 어디에서 노는지, 학원에 가면 그 학원 잘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노는 곳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한 청소년들이 지내고 있는 환경도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난간을 설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영적인 난간을 잘 설치해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진정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또 모실게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을까? 우리로서는 좀 어찌 보면 좀 우습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이 실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그 설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까지도 아랍에서는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쟁기질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나 나귀는 제 각기 서로가 다른 특징을 갖는다. 우선적으로 그것은 몸집의 크기가 다르고 함께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걸음걸이가 다른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그 10절만 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섞이는 것, 또 섞이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조심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원리는 결혼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한 쟁기에 소나 나귀를 매는 것과 같은 결혼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믿는 자매가 불신 남자와 그리고 믿는 형제가 불신 여자와 결혼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옷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짤 경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탁하면 면은 그대로 있지만 모는 오그라들어서 옷을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는 겉옷, 그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특별히 12절을 보면 너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그래요. 이 술은 대개가 푸른색으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우리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달린 술이 푸른색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술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후에는 이것이 유대교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섞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과 함께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가 된다고 말하는 것 흔히 듣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도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지만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영적으로 섞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로 15절까지를 보죠.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랬어요. 이것도 자세한 법인데요. 아마 아내 된 사람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된 자가 부정하다고 막 이렇게 취급할 때 그럴 때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그 악랄한 남편으로부터 무고하게 피해당하는 것을 보호하고 계신 거죠. 이 규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어떤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혼당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일찍이 이러한 율법들을 제정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법 가운데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좀 더 성경처럼 보호하는 그러한 법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예, 20절로 21절을 보죠.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만약 그 여자에게서 처녀성이 상실된 것이 판명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죽여야 된다는 건데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것은 그 사회를 보호하고 그 사회를 더욱더 성결함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혼과 순결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통관한 자들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관 행위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한 본문의 율법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주는 매우 훌륭한 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23장으로 가보죠. 이 신명기 23장은 가족과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매우 흥미로운 규례가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죄악된 것을 믿는 성도가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싸워야 할 세 가지 적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대단히 저속한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TV도 그와 같은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던데 뭐 영화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그들이 저속한 정도를 넘어서 상스럽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매우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으나 그렇다고 결코 상스러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새사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급적 그러한 용어의 사용을 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절을 이제 보도록 하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좀 표현이 좀 노골적이어서 그렇지 대단히 기이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이것이 금욕주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금욕주의를 금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데요. 중세기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의 타락과 부패상에 회의를 느낀 많은 사람들이 속세를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솔직히 말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행위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와 동일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위 자기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 중 삶에 궁극적이고 또 만족해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그들은 매우 놀라운 표정을 보이면서도 경건한 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나쁜 말로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사업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직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자기들이 완전히 거짓되고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일부러 막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 꽤 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민 사람들은 뭐 말로 그렇게 뭐가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본인 살면 되는 거죠. 뭐 남 그렇게 뭐 어떠니 저더니 비판하고 그럴 이유와 필요가 어디 있냐고요. 그럴 이유와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금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옳다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2절 봐볼까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생자에게 성화의 참석을 그 성회의 참석을 금하셨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어찌 다소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인 가운데는 중생의 체험도 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생의 체험도 없으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그러면서 교회는 여러분 성품으로 하는 것이지만 성품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매우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매우 훌륭한 종교인이었고 도덕적이었고 백성들의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영적인 면에서는 사생아였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무례할 정도로 그의 말을 가로막으시면서 그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장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 뭐 저는 어느 침례교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주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오늘날은 침례받은 이방인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겉으로 침례받은 것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이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셨다고 하는 것,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그 모두가 다 영적이면 사생자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중생한 자만이 서자에서 적자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매우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매우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예식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교회의 그 여러 일에 동참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되지 아니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생아가 되고 마는 겁니다. 23장 3절 4절을 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고고학자들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더할 수 없이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은 지금까지도 그 삶의 유적지에서 수많은 그 바알 신상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짓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종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지요. 그의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지금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살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요즘에는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즐기면서

받은 선수는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손기정 선수입니다.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지요. 아, 근데 그때 우리 손기정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금메달을 받고 사진 찍은 그 모습을 보면 손기정 선수가 별로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개가 아래로 가 있습니다. 그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손기정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동메달 받은 분인데 저분도 한국 사람이에요. 남승용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도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고 그 다음에 동메달도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가슴에 어느 나라 국기가 걸려 있습니까? 일본 국기가 달려있죠. 왜 저 두 분이 여러분 저 기쁜 날 얼마나 행복한 날이에요?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딴 그런 날인데 고개가 숙여져 있죠. 왜 고개가 숙여져 있을까요? 메달을 딴 기쁨보다도 나라를 잃은 슬픔이 더 컸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저 시상대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것이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생하고 곧 고난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위해서 끌려갔고 그리고 10대, 20대의 젊은 여자들은 일본군의 성노리개로 또 끌려갔습니다. 얼마 전에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성노리개로 끌려간 조선의 이제 딸들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또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 중에 덕혜옹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고종의 딸 덕혜옹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그런 영화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런데 2년도 채 안 되어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난 지 63년밖에 안 됐어요. 63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건국 1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를 회상하는 시입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36년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서는 수시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는 70년 동안 또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리스에 짓밟히고 로마에게 짓밟히고 그러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날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중에는 여러분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토에 다시 나라를 세웠지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고난 많이 당한 것도 비슷하고 짧은 기간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이

0: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뒤에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누군가가 이제 쓴 시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울었습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즐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요구하는 노래는 시온의 노래예요. 시온의 노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뜻하지요. 바벨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듣고 싶어서 그 노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곳까지 끌려오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사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조롱을 들어야 하니까 노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체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만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연주하는 법을 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를 쓴 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어쩌면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섬기고 주님 찬양하는 이 일이 이 시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에돔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형제 국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약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일본 순사 밑에서 앞잡이 노릇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8절 9절 또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직까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바빌론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멸망할 딸 바빌론아, 그러면서 바빌론에 대한 저주를 하지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기들을 땅에다가 패대기 치고 또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고 잔인하게 죽이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바빌론 사람들 하나님 좀 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은 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뽑히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5장 7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못쓸 짓을 했다면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더 못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울었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그들이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강변의 눈물입니다. 제목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오늘 제목을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변의 눈물. 그게 제가 자랑하려고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 설교 제목이 강변의 눈물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강 변호사의 눈물? 그러더라고요. 여기 말하는 강 변은 강 변호사가 아니라 강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아마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TV 드라마를 좀 보더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텔레비 별로 안 봅니다. 제가 드라마를 좀 보죠. 네. 내일 제 스토리가 또 하는 날입니다. 월화 드라마.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이 강변의 눈물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1978년도에 보니 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발표한 노래입니다. 1978년도에 이 노래가 나오고 제가 197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하여간에 참 많이 들었어요. 뭐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닌데 캠퍼스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 이제 학교에 안에 학교에 여기저기 이제 음악이 나오잖아요. 주로 많이 나오는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Rivers of Babylon.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37편 이 말씀이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굉장히 경쾌한 노래고 이 노래 맞춰가지고 디스코도 많이 추고 하는 이제 하던 그런 노래예요. 댄스하고 이제 그런 노래인데 사실은 이 노래가 슬픈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런 가사인지 모르셨죠?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여기까지는 귀에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 강변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많이 울었는데 일제시대 때 어디서 많이 울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강변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강변에서 울었느냐? 두만 강변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은 이별의 장소였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면서 부둥켜 안고 두만강가에서 울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면서 두만강가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가는 늘 눈물로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이시우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유랑악단에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만주 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고 그렇게 하다가 두만강변의 그 여관에서 이제 여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에 자려고 하는데 어느 여인의 통곡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영부니까? 그 다음날 이제 알아보니까 이 여자의 남편이 독립운동을 하는 분인데 두만강을 건너가서 소식이 끊겼는데 이제 계속 남편을 찾아다니다가 그 여관에 와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 놓아 울고 통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 작곡가 이슈가 이제 노래를 만든 것이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남편을 그리는 한 여인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을 또 잘 표현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떠나간 님이 그리울 때도 눈물 젖은 두만강을 노래하고 조국이 그리울 때도 눈물 젖은 두만강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거는 굳이 안 보여줘도 되겠죠? 이 노래 틀어주면 젓가락 두들길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이런 저주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47절부터 51절 보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를 멸절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이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대한민국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신 것입니다. 기미 독립 선언문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서 여러분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여러분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 국회가 열렸을 때 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재헌국회 속기록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테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현시라는 말은 이제 나타내 보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신원이라는 말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조금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윤영 의원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또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는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로 시작되었죠. 애국가 가사에도 하나님께 복을 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몇이나 있겠어요? 국가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나라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로가 1929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간단한 시를 썼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내용처럼 동방의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이 밝은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 밝게 빛나도록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또 어떤 종교학자들은 이 세상에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여러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독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0: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외화 밀반출 사건을 엮어서 예, 목사 완전히 매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치 권력이며 이게 종교 권력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최고의 정치하는 사람 보고 당신 여우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보고 뭐라 그러세요? 이 여우야 그래 여우야. 이 간사노마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표리 부동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것과 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의 제목은 표리부동입니다.
0: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잘 모르시네요.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언제예요? 성탄절입니까? 잘 몰라요. 오신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돌아가시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인 것도 교회 전통에 가면 오늘이 무슨 날로요? 아, 부활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이날 모인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요 주일만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거든요. 날마다. 그래서 주일을 모인 것은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안식일 안 모여도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일날 모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바쁘게 살아가면 오늘이 부활절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예. 그럼 모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부활절이 한 주 전에는 압니다. 한 주 전에는 안다니까요. 바빠서 살든 몰라요. 맥추감사, 추수감사, 뭐, 성탄절,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부활절을 지키는 말씀이 성경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부활절을 지키죠?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국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중국어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영혼이 떠나갔다 했을까? 이게 문화적 해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제서야 성경이 뭘 증거하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성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맥주 주셔서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부활에 감사하고 성탄에 감사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168장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요. 오늘 찬송가 168장 했잖아요. 한번 잠시 한번 가사 한번 보실래요? 자,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지약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존재. 뭐예요? 성탄일이잖아요.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서 십자에서 죽으신 그날. 무슨 날이에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가시관 서시고 피 흘리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동산의 주홀로 묻히신 그날. 죽으시고 묻히신 날이잖아요.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신 내 주 예수, 부활하신 날. 5절은요,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한번 부활감사해서 되겠어요? 1년에 한번 성탄감사해서 되겠어요? 1년에 한번 뭐 재림을 고대하면서 헌금회가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또 저거 헌금 많이 내게 해가지고 또 교회 잘 하려고 한다 할까 싶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의 태어나신가 우리의 죄악됨이 어떠한가 그의 태어나신가 그의 고난당하신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이 한꺼번에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1년에 하루 이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오늘은 부활절, 오늘 성탄절, 오늘 맥추절,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정해놨을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교회 가서 아 이런 날이 이제 추수감사, 맥추감사다, 부활 성탄이라 하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뭐 부활절 지키라, 뭐 성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맥추절은요, 아 구약이 있기는 있어요. 예, 추수감사가 이렇게 두 번 있잖아요. 맥추감 추수감사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졌죠. 아니 맥추감 추수 구약에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맥추감사는 빼고 추수감사는 빼놓고 다 이룬 건가? 십이절은 그냥 다 빼놓고 이룬 건가?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은 안 가져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나 봅니다. 아 정말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평소에 바쁘게 살아가면 잘 모르는데 뭐 예배 그러니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맥추감사 또는 성탄절 한 주 전에 알게 돼요. 왜요? 주보에 뭘 끼워 넣어줍니까? 그냥 감사한 거 봉투를 끼워 넣어줘요. 물론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 봉투를 그러니까 모든 절기 네 절기는 다 미리 감사금과 연결되고 심지어 1년 예산을 잡을 때에 아, 올 때 추수감사는 얼마 나올 거야 맥주감사는 얼마 나올 거야 부활절과 또 뭐요? 성탄절은 감사하고 그걸 1년 예산에 잡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고 한 주 전에 주부에 광고를 내더라고요. 자 우리 이번에 부활절 감사금은 500만원입니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집사니까 계산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내용일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결국 그렇게 부활을 얘기하고 성탄을 얘기하고 추수감사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감사금 봉투 미리 안 주더라도 진짜 부활이 감사하고 성탄이 감사하고 추수 감사하면 자원과 감사함으로 성의 감동을 따라 연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말 안 해도. 근데 왜 미리 봉투에 이어주느냐 말이에요. 물론 안 그렇게 하는 곳은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교회 뭐 몇 군데 다녀봤지만 대부분 그러더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어서 주일날 헌금 천 원 할 헌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0: 저도 청년때에는 자비가 없어서 어려울 때가 있고 아침을 해결했는데 점심을 걱정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주일날 내가 천 원이라도 연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주 전에 그걸 주면서 적어도 부활절과 뭐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럴 때는 어느 정도를 하고 가이드라인도 정해주더라고요. 11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정말 부활의 감사와 성탄의 감사와 추수의 감사가 우리에게 넘친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할까 하면서 청년 때부터 성경도 보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도 보고 교회 전통과 역사와 신학구를 쭉 살펴봤는데 아 그러면 그러한 절기라는 물론 처음에 순수한 의미로 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력에 따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뭐 교회력을 따라 그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좋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절기를 삼아서 그 한꺼번에 벗겨버리면 그 안에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에는 부활을 찬양해요. 겉으로 부활을 찬양하고 탄생을 찬송해요. 감사를 얘기해요. 근데 그 속에는 오늘 헌금 얼마 나왔지? 이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회계위원들이 헌금을 해서 목사에 보고를 하잖아요. 오늘 추수감사 얼마 나왔습니다. 작네? 오늘 좀 많이 나왔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표리부동이구나. 겉과 속이 다른 게 이 모습이구나. 그래서 청년회 때부터 이런 걸 보면서 공부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가 된 오늘 역시나 아직도 변함없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루살이는 끌어내고 낙타는 삼키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들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제 안에 정말 감사와 기쁨을 하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식화되고 전통이 되다 보니까 아휴 또 부활절이 가까이 오네.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헌금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네. 또 헌금의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쁨입니까? 이거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무거운 짐에 허덕거린지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더 지워주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갔더니 성전에 나갔더니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대부분 열심히 하는 분들 그 정도는 하실 거예요. 월급을 받아오는데 옛날에는 은행에서 찾아오잖아요.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면도칼로 착 찢어가 빼간 거예요. 오다가 그걸 보고 퍽 쓰러졌대요. 퍽 주저앉았대요. 주여 11조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해야 되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생활비가 걱정이 된 게 아니라 11조가 어떻게 푹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걸이를 팔아서 11조하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해서 그렇게 갚아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주일을 안 지켰을까요? 새벽기도 안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거의 1년 동안 아무도 안 빠지는데 라이벌이 있었대요. 그분이 뭐 친척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라이벌이 있었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이래 차가 오는데 집집마다 돌아가잖아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잠시 기다려줍니다. 1, 2분 새벽에. 그죠? 1, 2분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라는지 아세요? 왜 빨리 안 나오노나? 빨리 나와야 될 건데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보다 신령한 사람 되니까. 복음을 듣고 그걸 알았대요. 지금 막 복음을 듣고 나는 거야. 제 설교를 듣고 나는 거야. 그걸 알았대요. 여러분 소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지 이제 저주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교회 현실은 어때요? 속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하고 뭐 헌금 잘하고 이러면 뭐예요? 믿음 좋다고 복 받을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게 등달아 칭찬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복도 받기 위해서 나는 뭘 했어요? 더 열심히 했지요. 근데 우리의 속은 안 들춰준 거예요. 우리의 속은 안 들춰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 보실 때는 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 어떻게 설교하실까요? 화 있을진저 이장훈어 너 겉과속이 다르잖아. 예, 저 겉과속 다른 건 맞아요. 어떤 분은 저를 좋게 보고요. 겉과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막 이런 분이 계텐데 그러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말한 분이 저의 속을 아신다면 여러분 진짜 가까운 부부라도 속 다 얘기해요? 못해요? 다 얘기하면 이혼합니다. 그냥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아가니까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겉다르고 속다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지켰지만 겉다르고 속달랐어요. 서기관 얼마나 대단한 존경받는 사람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요 유대 산헤드린 고의 공회원이에요.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아세요? 그들의 율법 지킴은요 무시무시할 정도예요.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율법 지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난주 찾아봤잖아요. 서기관들은 뭘 했어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그렇게 경건하니까 내 재산 좀 맡아주세요. 과부가 갖다 맡겼더니 그거 삼켜버렸어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그 바리새인들 철저히 율법 지키면 산다는데 돈을 좋아하는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속으로 비웃어요. 왜? 돈을 좋아하니까. 이게 전부 그렇게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지키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네 겉다르고 속다르네. 겉다르고 속다르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살펴보다가 예수님께 따지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가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씻고 음식 먹으라는 율법 조문은 없어요. 그러나 부정한 게 접촉하면 씻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다니다 보면 시체가 놓였던 자리에 손이 닿을 수가 있잖아요. 월경한 여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러면 그것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죽은 사체가 있다가 떠난 곳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부정하게 되면 예,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되잖아요. 성전에 나갈 때 씻어야 돼. 그렇게 씻어야 되잖아요. 저도 레위기 정결법 보고요. 총각 때 정말 결벽증이 있다 할 만큼 씻어야 되세요. 왜? 부정해. 찜찜하잖아요. 씻고 또 씻고 씻고 하루에 서너 번씩 씻어요. 그랬더니 제가 청년 때 독서실에 갔더니요. 독서실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독서실은 공동생활을 하는데 진짜 결벽증 환자가 한 사람 왔어요. 세상에 수도꼭지에 손 씻겨서 수도꼭지를 트는데 이걸 20번 물을 씻어요. 뒤에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손을 씻고는요. 잠글 때는 휴지 같은 걸 이렇게 돌려요. 문 못 열어요. 발로 밀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더러우니까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가 문이 딱 잠겼을 때는 발로 못 밀 때는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 다른 사람 들어가자 그럼 발로 싹 밀고 싹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불렀죠. 당신 좀 이런 것 같다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걸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요. 그래서 라면도 다른 사람 냄비에 이렇게 끓으면 못 끓여 먹어요. 그래서 더러워요. 그래서 봉지 채로 봉지 벌려가지고 다른 데 묻으면 안 되는 거 그대로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보고 우리는 웃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들보다 어때요? 제가 방금 말해 더 해요. 고기에 피가 있으면 안 된다고 소금을 뿌려서 피를 제거해요. 컵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왜? 이 그릇에 우유를 담았다가 또 고기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더러워진다고 안 먹어요. 지금도 유대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 있었지 이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고 배로 나가서 뒤로 배설하면 끝이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살인, 감언, 간음, 음란함, 세상사랑, 정욕, 탐심. 속에서 나온,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속에서 들은 것이 나오는 것이지. 작가 엘롤이 말의 굴욕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의 말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말 믿을 수 있어요? 대통령 말 믿을 수 있어요? 말의 굴욕이에요. 목사님 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속에서, 우리 속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조차도 더러운 거예요. 왜곡된 말이에요. 못 믿어요. 그래서 속이 더러운데, 속이 더러운데 손 백날 씻으면 뭐합니까? 속이 더러워 있는데 부르는 거 나는 접촉 안 하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너희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거짓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 율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우리가 부정한 거 접촉할 수 있으니까 거룩해지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먹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손 씻고 음식 먹었을 텐데 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손을 안 씻고 먹었을까요? 예수님도 손 안 씻고 드셨겠죠. 제자는 스승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비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일부러.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딱 시비거리니까 그래. 너희들 손 안 씻고 먹는다 그러는데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평생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그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는데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너희 속이 더 더럽다. 그래서 속을 깨끗이 하면 그것도 더 깨끗이 할 것인데 아무리 그것을 깨끗이 해도 속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오렌지 하나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랫게 먹으려고 딱 짝 오렌지는 끝이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아주 막 싱싱 하나 뭐 시든 것도 없어요. 칼로 딱 잘랐는데 안에는 곰팡이 펴서 썩어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아요. 표리부동. 오늘 설교 말씀 이 본문에서 표리부동이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게 표리부동이구나. 근데 표리부동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전부 다 표리부동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라도 속에 있는 말 다 하면 살 사람 없을 거라고요. 좋을 때야 좋죠. 근데 화날 때 싸울 때 화날 때 저 인간 저거 꼴보기 싫어 탁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방금 웃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자면 이미 이거는 뭐예요? 살인한 거라니까요. 살인한 거. 우리 속이 이런데 예배당에서 거룩 한다고 그게 거룩해서요? 뭐 양복 입고 뭐 넥타이 메고 나오면 뭐 속이 깨끗해집니까? 화장하면 속이 커버돼요? 그러니까 전부 세상은요 표리부동이에요. 위선과 위선이에요. 이 상호 위선 상호 기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왔는데요.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겉모습 치장하려면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면 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겉과 속이 똑같아요. 이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물론 올무 걸려고 예수 질문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끊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질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딱 와서 하는 말이 이건 사실이거든요. 내가 당신은 딱 보니까 참되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끊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본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겉과 속이 똑같으세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끊이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킨다는 그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안 믿는 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어느 번역이 더 좋아요? 독사는 새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 그랬어요.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다는 자들 보고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안 봤어요? 종교결력의 눈치를 안 본 거예요. 그 당시 총회장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 총회장. 그 해운만 돼도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 있어요. 종교권력이 있는데 종교권력자들 보고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야, 그럼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 마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상기도에 가서 대통령 앞에 참석해 있는데 대통령 왜 회중석에 안 앉아 있어요? 회중석에 앉아 있어야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마귀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목사 말할 목사가 있겠어요? 그 말할 자신이 없어서 오히려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방무선 목사라고. 그랬더니 외화 밀반출 사건을 엮어서 예, 목사 완전히 매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치 권력이며 이게 종교 권력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최고의 정치하는 사람 보고 당신 여우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보고 뭐라 그러세요? 이 여우야 그래 여우야. 이 간사노마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표리 부동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것과 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종교 권력에게도 정치 권력에게도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뻘거벗은 임금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임금이 뻘거벗고 왔는데 옷이 아름다웠습니다. 그게 권력이 빨가벗고 왔는데 옷이 아름다웠습니다. 옷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린애가 있다가 뭐라 그래요? 임금이 뻘거벗었네. 엄마 어떻게 하겠어요? 입다다. 예수님만이 그것과 속이 똑같으셨어. 우리 안에 더러운 속을 다 들춰버렸어요. 그걸 흔석성이면 뽀록 난다. 뽀록 나야 돼요. 교회당에 와서는 뽀록 나야 돼요. 우리의 이 가면들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이 외식한 포장들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죄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 정말 죄인 맞아요. 그래야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의인 되어버렸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진리 되어버렸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나는 대속하연 그리스도 대신 죽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나를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착한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너는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런 예수 결코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세리와 장계가 예수를 죽인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겉과 속이 다른데 겉을 포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것들을 확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뻘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돼요. 어찌할꼬. 그때에 비로소 떨려요. 나는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왔다. 나를 믿는 자는 거로도 안 받는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래서 대신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세월 가면 갈수록 득지 자기 지장하는 것으로 가리고 있습니까? 천국 못 가요. 그거 벗겨져야 돼. 날마다 벗겨져야 돼. 그래서 세월 가면 갈수록 주여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의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를 명했습니다. 율법에서 할례를 명했어요. 근데 율법에서 할례를 명했는데 놀랍게도 신명기 19장에 보면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이미 율법 구약 율법 안에서 몸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 해라 그랬어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 다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명기 19장에서 몸의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 받아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살펴보면 옷을 찢어요. 죄 지었다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회개해요.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아니 몸에 할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해요? 옷은 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찢을 수 있어요?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하는 것은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내가 남편이 되었고 내가 너희를 나의 아내로 손을 잡고 끌어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다.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 그래서 너희는 몸은 끌려놓는데 마음은 자꾸만 애굽으로 갔다. 그래서 뻑하면 모세 때려 죽이고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 양식이 맛이 없대요. 설교가 지루하대. 왜 맨날 할 말씀만 전하느냐고. 좀 재미있는 만나 양념 좀 넣어달래요. 만나밖에 안 내렸어요. 진린다 진려 좀. 십자가 좀 고마해라. 진린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거기는 얼마나 맛있는 전구지가 있었고 마늘이 있었고 파가 있었느냐고. 부추예요? 정력이 다 쇠한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만나 질린다. 만나 질린다. 고기를 쪘더니 1박 2일 잠도 안 자고 고기 메추라지 잡았어요. 1박 2일 잠도 안 자고. 어제 일 졌는데 먹어 뜯으러 가세요. 미랑에 먹어 뜯는데 먹어 한 장에 5만 원짜리 지폐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1박 2일 잠 안 자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새 언약이 필요한가?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는 옛 언약은 손을 잡고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는 내 말을,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다시는 너희 죄를 용서하고 기억조차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뭘 보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내 니지 안 볼게. 내 너의 죄 안 볼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영원히 너희 죄를 용서할게.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예언된 언약이에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했는데 나는 율법 지키니까 유대인들은 이랬어요. 나는 새 언약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 없어. 나는 나의 의로 완벽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요. 그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나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의로 나가겠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이루겠다. 그때는 나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히 용서하겠다. 그게 새 언약을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예수님의 여자 아래 오셨어요. 죄 아래 오셨어요. 왜? 죄인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사람보다 더 낮은 저주받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아 이제 나는 내 힘과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언약의 완성인 살과 피로 살아가거나 이걸 알고 믿게 되는 사람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두 권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참 놀라워요. 예수님 유월절 돌아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한 사람들은 유월절 안 죽이려고 했어요. 유월절 왜? 유월절 예수님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예수님 유월절 죽고 있어야 돼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놀라워요. 그러면 사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월절 안 죽이려고 했는데 유월절 죽음이 일어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요 말씀 하시고 요게 유월절이잖아요. 요 유월절 전이에요. 지금 유월절 전날 밤 요 말씀 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기까지는 포도주를 안 마신다 이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마신 자리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신 포도주를 맛보시고 그러니까 심포조절을 맛보시는 그 자리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예요. 다시 짓밟아 보세요. 내가 너희로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금요일날 이 말씀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예, 아, 이 부활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 포도도 안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도 안 마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에서 포도주를 마요 맛 보시고 조금 맛 보셨잖아요. 그러면 십자에서 포도를 맛 보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임해요? 맞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심포즈를 맛보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 뭐가 다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하늘 새 땅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때가 그들에게 주시면 이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연된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구나.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런 바울사도는 성찬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런데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바 이 성찬의 내용의 의미를 알았어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떡을 나눠주소 내 몸이라 하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1년에 성찬을 우리 두 분 하는데 봄 가을에 그럼 두 분만 예수님을 기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활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부활의 증인이지만 뭘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새 언약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죽음을. 그러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는 성찬식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해요. 성도가 모인 자리는 날마다 뭐 하는 자리예요? 성찬식 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살찌심과 피 흘리심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 전에서 제가 가자 그래서 좀 토요일 바쁜데 해도 그래 가야지 해서 이제 1년 전에 갔어요. 이제 미리 좀 준비해놓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그래도 또 남전도에서 가자 그래요. 근데 못 가겠는데 하니까 멀리 가요. 남전도에서 또 멀리 가요. 1년 전에 가까운 미란 간데 저 통영 간데 못 가요. 내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한 40명 갈 건데 안 오면 됩니까? 왜 1년 전에 가면 우리는 안 옵니까? 어찌해야 돼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도 찬양들은 또 안 가면 또 안 된다 해서 찬양들도 오라고. 자, 좋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뭐 해야 돼요? 예, 예수님 살과 피 얘기하러 갑니다. 사건을 볼 때마다, 환경이 볼 때마다 예수님 살과 피가 나눠지면 그 자리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잖아요. 새 언약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시러 나를 기념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옛 언약으로는 안 되고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왜 안 되는지 사람의 행함으로 왜 안 되는지 이미 구약을 통하여 상세하게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신 새 언약으로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말고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이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받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됨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은혜로운 찬양과 힘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의 운영원리 중에는 가사뿐만 아니라 빠른 비트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노래나 세상 유행에 따르는 음악은 방송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 방송을 비롯한 8개 언어 방송 모두가 이 원리를 모두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음악을 듣는 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는 약간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희들은 한결같은 걸음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키며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들을 때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중심을 맞추는 노래, 즉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비비엔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비엔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비엔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비엔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

교회 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배신감과 함께 심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있다면은 당신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지 않았던 나쁜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신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레이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또래의 압박은 선하거나 악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이 두 종류를 모두 느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요.
1: 사이공의 이 지역은 풍경이 아름답네.
2: 사람들이 우리를 버스 투어 시켜줘서 참 고맙지. 관광객처럼 대우해주고. 뭐 오늘 밤에 근처 술집에 구경 가봐도 될 것 같은데?
1: 내 생각에 우린 그냥 군용 남성 전용 클럽에나 붙어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야, 이 나라에선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붐비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도 말이야.
2: 아, 그러게 말이야. 이 싸이공은 크고 위험한 곳이야. 호텔로 돌아가자.
1: 알았어. 그런데 너 저렇게 많은 자전거와 사람들, 동물들이 한데 모여 지나가는 걸 본 적 있냐?
2: 저들 중 누구든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1: 어? 수류탄이야! 조심해!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베트남에 온 지 겨우 이틀 만에 수류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떤 경로로 그곳에 갔으며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레이 영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저는 엘라바마 피닉스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셨고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트랙터와 대형 트럭으로까지 확장되었죠. 아버지의 가게는 우리 집들 안에 있었어요. 형과 저는 이른 나이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 그러면 매를 맞았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인내심이 많으셨고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술을 드실 때면 제게 조금 맛보게 하셨죠. 하지만 음주 문제는 없으셨고 단지 가끔씩 술을 드실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형과 저를 주일학교에 보내라고 권하셨답니다. 그 후로는 온 가족이 정기적으로 다녔죠. 제가 3학년을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는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농장지대로 이사했는데 그곳의 작은 교회에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3: 저는 죄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모님이 소파 아래에 둔 금으로 된 공을 몰래 훔쳤기 때문이었죠. 이모님이라면 제가 달라고 부탁했다면 기꺼이 주실 분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10살이었는데도 저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죠. 제 10대 시절은 험난했습니다. 아직 성인 남자는 아니었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어른이 되기 위해 담배를 피우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여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도와 트럭과 차,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자신감이라는 수확물을 거두었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5: 야, 레이. 넌 고등학교 졸업 후에 뭘 할 생각이냐?
1: 난 해군에 입대할까 생각 중이야.
5: 어! 야, 우리 같이 입대하자. 어디선가 들었는데 친구와 같이 동반 입대하면 기초 군사훈련도 함께 받을 수 있대.
1: 그래? 그래, 가자. 난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3: 그렇게 친구와 저는 함께 동반 입대해서 샌디에이고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코네티컷에 있는 잠수함 학교로 진학했고 저는 춥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오데오 해군 군사 훈련지로 갔죠. 저는 자기 관리를 꾸준히 했고 학업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면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죠. A클래스 기관사 훈련 학교를 마친 후 해군에서는 저를 코네티컷의 뉴런던으로 배치했답니다.
5: 야, 레이! 야, 널 결국 여기서 다시 보게 되다니 진짜 좋다!
3: 그래, 우리 클래스의 2분의 1은 베트남으로 발령을 받았어.
5: 어? 그럼 넌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 거야?
3: 정비 파트.
5: 아, 근무 지역이 다르구나. 그럼 널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네.
3: 넌 얼마나 자주 바다에 나가?
5: 1년에 6개월?
3: 네가 해안으로 오면 우리 파티를 해야겠다. 비록 뉴런던에서 친구와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우리는 새해 전날 밤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시로 갔습니다. 해군 동료들 중 하나가 차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주말 휴가를 받을 때마다 그곳에 차를 몰고 갔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레이스와 만났습니다.

0: 언제 떠나니?
1: 이번 주에요. 하지만 훈련을 받아야 돼서 두 달 동안 캘리포니아 메이어 섬에 있을 거예요.
0: 넌 잘 지낼 거야, 레이.
1: 네. 기회 닿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0: 몸 조심해서 잘 갔다 와라.
1: 네. 훈련은 강도가 높았습니다. 강습 도하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파티 역시 강도 높게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요. 제가 떠나기 전 일주일 동안 그레이스가 면회를 왔습니다.
2: 나 벌써 당신이 그리워요, 레이.
1: 나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레이스.
2: 나한테 편지 쓴다고 약속해요.
1: 약속할게요. 그레이스, 어디서 있을 예정이에요?
2: 플로리다 삼촌 댁에서 지낼 거예요.
1: 군에서 우리에게 유서를 작성하게 했어요. 만약 복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2: 당신은 돌아올 거예요, 레이. 난 당신이 조국을 섬긴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1: 솔직히 1969년 7월 베트남으로 파병될 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당시 저는 22살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이공에서의 첫날 밤 저는 두 명의 육군 병사들과 호텔방을 같이 썼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사이공 시내 관광을 했는데 창문을 철사줄로 덮은 푸른색 스쿨버스가 우리를 태우고 찌는 듯이 더운 시내를 돌았습니다. 저녁 늦게 해군 동료와 저는 저녁 식사와 술을 마시기 위해 군인 전용 남성 클럽에 갔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수류탄을 던졌죠. 다음 순간 저는 방금 전까지도 제 곁에서 걷고 있던 해군 동료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3: 괜찮아?
4: 난 괜찮아. 근데 귀가 울리네.
3: 나도. 야, 너 피 흘리고 있잖아.
4: 움직일 수가 없어.
3: 잠깐만 기다려. 의무병 찾아서 금방 돌아올게.
1: 한 의무병이 와서 저를 사이공에 있는 육군 병원으로 이송해가는 동안 제 의식은 들고 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의료진은 저의 왼쪽 대퇴부 동맥, 폐 허탈과 좌측 총경 동맥, 금속 파편으로 인한 여러 찰과상에 대한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자 저는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달라고 애원했고 병동 내를 둘러보면서 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그레이스와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는 것을 도와주었죠. 며칠 후 외과 의사가 저를 보러 왔습니다.
5: 잘 회복하고 계시네요.
1: 살아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깨어났을 때 여기 모든 환자들이 몸의 일부가 절단된 채로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주 운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수류탄 공격을 받고 생존하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5: 환자분이 당하신 부상의 경우에는 생존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병원에 오기도 전에 죽지요.
1: 며칠 더 지낸 후에 저는 더 많은 회복 치료를 위해 항공편으로 일본에 있는 한 병원으로 보내졌고 최종적인 재활 치료를 위해 플로리다의 펜사콜라로 보내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두 번이나 땀범벅이 된 채로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며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지요.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데 꿈에선 저만 뒤에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2개월을 보낸 후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을 때 저는 플로리다에 있는 그레이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2: 네, 청력은 좀 나아졌어요?
1: 조금은요. 하지만 영구 손상을 입었대요. 그리고 정말 흉한 흉터도 조금 생겼어요.
2: 아니에요. 내 눈에 당신은 훌륭한 거려.
1: 내 눈에도 당신은 훌륭해요, 그레이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결혼해서 엘라바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건 어때요?

0: 진심이에요?
1: 물론 진심이죠, 그레이스. 우리 결혼해요. 지금 여기 플로리다에서요. 그레이스와 저는 결혼했고 이후에 우리는 엘라바마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가 살 집으로 트레일러 한 채를 구입했죠. 9개월 후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용접 학교에 다니는 한편 지역 공사장에서 일을 했죠. 다시 말해 하루에 트럭을 몰고 50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라디오를 들었는데 가끔씩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설교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약 성경을 통독하려는 시도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0: 무슨 책 읽어요?
1: 마태복음.
0: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요?
1: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어.
0: 나한테 한 구절 읽어줘봐요.
1: 그럴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0: 천국에서의 보물이 뭐예요?
1: 나도 몰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0: 그건 맞아요. 우리의 보물은 바로 우리의 작고 예쁜 아들이니까요.
1: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0: 당신은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1: 사실이 분명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
0: 우리 마이클이 잘하면 교회에 데리고 가야겠어요.
1: 그레이스, 나 다시 해군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0: 네? 정말요? 왜요?
1: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정년도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도 있으니까. 해군으로 복귀한 후 저는 새로 익힌 용접 기술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해군에서는 저를 샌디에이고로 보냈죠. 훈련이 끝났을 때 저는 괌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이웃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모텔에서 머물지 말고 그녀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속임에 대한 책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평생토록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신 세상의 즐거움과 자유 그리고 직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0: 당신 정말 그 책에 푹 빠졌네요.
1: 이 책이 나를 진리에 눈뜨게 해줬어.
0: 어떤 진리요?
1: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바로 악마야. 그런데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난 당신도 함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기도했고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크리스천 이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깨닫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음 날 우리가 떠날 때 세상과 제 인생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제 어깨에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자유해진 것입니다. 괌에서 우리는 해군 체플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군목님은 주님을 사랑하셨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여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2: 예, 질문이 뭔가요, 레이?
1: 구원은 정말 신비로워요, 데이브 목사님. 어떻게 우리는 불신 가운데 주저하고 흔들리다가 다음 순간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2: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 믿음으로 말미암아.
2: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성경은 약속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에서 앞에 나갈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2: 담대함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려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3: 해군 교회에선 주일 아침에만 예배가 있어서 주일 저녁 우리는 지역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짤막한 간증을 했고 데이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데이브 목사님 댁에 모여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괌에서의 그 2년은 저에겐 성경대학을 가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잠수함 보급 정비함으로 보내졌죠.
0: 오늘 어땠어요, 여보?
3: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믿지 못할 거야. 전에 해군에서 나를 공학부로 투입하려고 했던 거 기억하지?
0: 네. 하지만 당신이 거절했잖아요.
3: 그래서 군은 내가 강판 성형팀에 들어가도록 했어.
0: 거기도 당신이 원하던 곳은 아니었죠.
3: 그래서 난 용접작업장에 가면 더욱 유용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말했었어.
0: 그랬더니요?
3: 오늘 사단장교가 나에게 와서 용접작업장으로 배치됐다고 했어.
0: 주님, 감사합니다.
3: 시편 기자가 말씀하잖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일은 그 누구에게도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전 이웃에게 사형리를 전하며 그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지요. 사흘 후 그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4: 레이, 너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믿는 거냐?
3: 성경은 인류를 위한 지침서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므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그분의 능력을 증명하셨지.
4: 요즘엔 그런 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3: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벌하셔야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야. 성경은 말씀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4: 그럴싸한 소리군.
3: 배가 시험운항을 나가기 전 그 동료는 가족 중에 초상이 나서 섭으로 차를 몰고 나갔다가 한 차와 충돌하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내일은 그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군에서 전역한 후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전력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23년을 근무했죠. 그 기간 동안 저는 한 어린이 교회에서 교사로 가르쳤어요.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제가 더욱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성경 얘기를 나누었으며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직한 후 우리는 멀리 이사했다가 최근에 그 교회를 방문하러 돌아왔답니다.
0: 누구였어요, 레이?
3: 내가 전에 어린이 교회에서 가르쳤던 아이들 중 한 명.
0: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군인인 거예요?
3: 나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대.
0: 전투 상황에 들어가면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더욱 필요할 거예요.
3: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서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좋은 아내와 두 아들, 두 명의 손자들을 주셨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5: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죄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치료책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0: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적자 생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후한자들의 생존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는 자주 적자 생존이 자연계에서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듣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자가 죽지 않거나 잽싸게 훔치지 않는 자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이 법칙은 인간들에게도 적용되어져 왔는데 일부는 말하기를 비즈니스에서 적들에게 가장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자들이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자연과 인간의 진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아프리카의 야생개들은 서로 함께 도와서 사냥을 하기에 먹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은 다음에는 먹이를 다른 동료들에게 가져다 주고 심지어 몸에 상처가 있는 것들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른 수컷 침팬지들도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사냥을 하며 일부 공동체 곤충들도 같은 방법으로 협력을 합니다. 한 가지 진실은 서로 돕는 것이 없이는 생명은 불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잔인할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자연의 법칙이 적자 생존이라면 오늘날 생존하는 많은 생물들이 오래전에 벌써 멸종했을 것입니다. 상호협력은 생존을 돕습니다. 폭력, 이기심 및 잔인한 공격성은 인간과 동물 세계에서 발견되어지나 이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곳에서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자 생존은 생명을 만들어낸 윤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자 생존의 윤리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과 다른 곳으로 우리 창조를 바꿔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죄의 용서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과 관계되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내가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다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아서 또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내 삶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희생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이다 라고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방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그날 저녁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어요.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후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는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속도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 몸을 가지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지만 마지막 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자격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음을 이기신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계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주님의 몸처럼 변화된 몸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못자국은 없을 거예요. 아담이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지배권을 예수님이 되찾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 바람과 파도, 질병과 배고픔, 죄와 죽음을 다루는 전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군사들이 그분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그분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지 40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을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한편 하늘에서는 이제 왕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실 때가 되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떤 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까지 기다렸는데 그제야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 오래 기다렸죠? 비행기 환승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분이 천둥 번개로 지연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18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인내와 끈기를 보인 보람이 있었대요. 목적지로 비행하면서 중요한 업무 회의의 시간에 맞춰 도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비행기를 탄 유일한 승객이었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포기하거나 다른 항공편으로 바꿔갔는데 승무원들은 이분이 원하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가져다 줬대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기를 물론 저는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당연하죠. 그 앞좌석은 1등석이죠. 비행기 전체를 저 혼자 사용했으니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이런 일은 늘 있는 건 아니죠. 그분에게는 기다린 보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기다리다 지칠 수 있는 일을 잘 견뎌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으로 불렀던 시절에는 하나님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5세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된다고 했는데 상속자 아들도 없어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때로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도우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했어요.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안식하면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함없는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과 또 지켜 행함으로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새롭게 들으며 그 말씀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다가 혹시 막혀본 적은 없습니까? 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 웹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한번 클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배우고 우리들의 몸으로 실천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실상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말로 일곱 개의 단어로 구성된 짧은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흔히 이것을 성경의 대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제가 무너지면 성경 전체 메시지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소중한 것이 창조의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창조 후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주 마무리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바르게 운행되도록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속에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물리학적인 법칙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장 잘 아는 원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원리가 추수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어야만 거둔다는 원리이죠.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도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밝힌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악한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시도하는 케이스도 있죠. 정치가정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사업가정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원리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기복사상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SNS상의 화제가 되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후편이 나왔어요. 지난 구정 때 맏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명절 때마다 시댁을 찾아가서 문안 드리고 명절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모처럼 연휴에 우리도 우리들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연휴에는 저희 가족 모두가 몰디브로 여행을 가니까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 10만 원 입금해 놓았으니 명절 준비에 쓰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것을 본 한국의 많은 며느리들이 육회라고 그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못한 이야기를 맏며느리가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답을 보냈습니다. 참 잘 생각했다. 여행 잘 다녀오려구나. 그런데 지난번 교통사고 났을 때 받았던 보상금 60억 원이 나왔는데 이번 구정 때 자식들 오면 나눠주려고 했는데 할 수 없구나. 네들만 빼고 둘째 셋째와 나눠야 되겠구나. 아, 이 메시지를 본 시어머니들이 통쾌라고 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편이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문자를 받은 맏며느리가 얼른 답을 보내왔어요. 어머니 제가 친정어머니께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로 여행한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서 있으려고 했거든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PS하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그제가 시어머니가 답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걸 어떡하냐. 내가 눈이 나빠서 만원이라고 쓴다는 것을 억원이라고 적었구나. 보상금 60만원 나오면 이번에 너희 세 식구 나눠줄 테니까 얼른 와서 명절 상을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한국 국민 전체가 깨소금이라고 댓글을 달았다는 글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야지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얌체 같은 말을 심어놓고 득담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은 이기적으로 몸을 도사리면서 상대방이 축복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아름다운 씨,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축복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 삶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한평생이라고 하는 인생 여정을 주셨습니다.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즉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부활한다면 도대체 그들의 몸은 어떤 종류의 몸이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세계를 물리적 원리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잘못된 요청입니다. 어떤 주석가의 표현을 빌리면은 indescribable한 묘사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describe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Message Bible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Give me a diagram. 이 부활의 메커니즘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accept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36절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You fool.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초점을 빗나갔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씨뿌린 자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에 무엇을 뿌립니까? 씨를 뿌리죠. 알맹이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이 바디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장래의 형체라고 한 것은 장차 만들어지게 될 바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they do not plant the body but just the seed. 씨앗 자체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리 씨를 뿌리지 보리 단을 뿌리진 않잖아요. 사과나무에 씨를 뿌리지 나무를 심진 않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씨를 뿌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뜻대로 뿌려진 씨앗에 맞는 형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리 씨를 뿌리면 보리 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과 씨를 뿌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과 나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을 뿌려서 열매까지 가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윌리엄 바클레이가 단과 같이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한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dissolution. 이 분해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보통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분해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깨어져서 이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difference. 이 에너지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식물이 자라나죠. 그래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어나는 과정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처음 뿌렸던 씨앗과는 다른 형체이기 때문에 difference, 다른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와 같이 다른 모양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맺는 씨앗은 처음 뿌렸던 것과 똑같은 씨를 맺어요. The same seed. 이게 자연의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자라는 과정에서는 different한 바디가 생겼지만 궁극적으로 맺게 되는 것은 the same seed. 똑같은 씨를 다시 맺는 것.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땅에 몸이 들어가게 되죠. 자, 사람의 몸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은 분해되는 것입니다. Dissolution의 스테이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Dissolution by death. 우리가 죽은 후에 장사를 지내게 되면 우리 몸이 분해됩니다. 어떤 분들은 귀찮들이 화장하는 거 안 되지 않느냐, 매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건 사실은 조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화장하는 것이나 매장하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분해되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화장하면 즉시 분해가 되고 매장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디솔루션 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디솔루션 되어지면 그 다음 죽은 후에 다른 형태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걸 difference, 그래서 changed by resurrection. 이 죽은 후에 다른 형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이 몸을 성경은 영광된 몸이다, 영화로운 몸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활한 이 몸은 처음 우리가 가졌던 몸하고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still the same person.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동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의 메커니즘이에요. 어떻게 씨앗을

0: 있었던 사람의 케이스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사이클이 가능한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씨앗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은 썩어지지만 다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안 죽어요. 예수 믿은 분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Eternal life. 이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은 처음부터 똑같은 나 자신인데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과거에 살 때는 썩을 몸을 입고 있다가, 썩어질 옷을 입고 있다가 육신의 옷이죠. 그 다음 죽은 후에 그것이 디솔루션 되고 다시 입게 될 때는 영화로운 새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메커니즘. 쉽게 표현하면 제가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스틸 박성근은 박성근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만일에 나중에 부활의 영광된 몸을 다시 갈아입는다면 아마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보다는 훨씬 더 완전한 옷, 더 좋은 옷을 입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머리도 좀 빠지고 얼굴도 상해가지고 또구나 이빨도 이렇게 튀어나와서 뽀덩니가 있고 이렇게 좀 못생겼지만 제가 부활할 때는 이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20대 초반에 30대의 전성기 모습으로. 과학에는 저도 괜찮았거든요. 진짜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폭삭 사갔지만 말이죠. 부활할 때는 진짜 제가 가장 아름다웠던 아이디얼한 전성기 모습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 지금 뭐 내 몸이 어떻다 그러지만 부활할 때는 28 청춘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이게 부활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에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저에게 늘 했던 말씀이 있죠. 이해가 안 되면 외우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메커니즘이 다 납득이 안 가도 믿으시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알게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우리의 현재적 삶은 미약하고 쇠약하고 후폐되어져 갈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은 완전한 몸을 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들의 삶이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위대한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을 추구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기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왕 사는 것 부활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최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가장 귀한 열매를 맺으며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십분임의 비유를 통해서 영광된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파종의 원리입니다. 씨를 뿌리는 원리죠. 그래서 principle of sowing, 씨를 뿌리는 원리.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뿌려지고 땅에 심겨져서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열매가 맺히게 되고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소중한 열매들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파종의 원리입니다. 아시는 대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는 장차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전 과정이 그 작은 씨앗 속에 마치 프로그램처럼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이것을 과학자들은 DN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 안에 있는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실모양의 핵산사슬을 DNA라고 부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1869년도에 프레드리히 미쇼라고 하는 이 스위스 생물학자를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을 하고 이걸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한 사람은 1953년도에 제임스 듀이 왓슨이라는 분이 이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양의 세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 안에 말려있는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있는데요. 이 DNA가 장차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몇십 년 뒤에 일어날 모든 것까지도 다 정보가 입력돼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게 다 디벨롭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게 진짜 기적 같아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인간의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모든 메커니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는 이 모든 과정, 이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씨앗 속에 이처럼 엄청난 포텐셜이 들어있을지라도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걸 그냥 손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가진 학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움켜잡고 가만히 갖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것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 자체를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투자할 때 그때 열매도 나타나게 되고 삶의 결실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해야지 발전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꿈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이걸 손에만 잡고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프랭클린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지금까지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길 건너편에 있는 인쇄소를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그때 프랭클린이 장래가 밝아 보인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해보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인쇄소를 인수하지 않고 1년을 그냥 보내더니 그 다음에 찾아서 또 물었어요. 저걸 인수해도 괜찮겠냐고. 프랭클린이 괜찮으니까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투자를 안고 매년 한 번씩 찾아와서 5년 동안을 그렇게 질문만 던졌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 청년이 그만 병이 들어서 드러눕는 바람에 가진 거 다 날려버리고 그 인수해서 인수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투자할 최소한의 용기도 없는 사람은 인생의 꿈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을 투자하고 사용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꿈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재능이든지 기술이든지 학식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차원의 능력이든지 이걸 여러분이 뿌리고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떡을 던지면 떠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말씀 속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생관이 들어있어요. 나의 떡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될 떡임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는 것은 자기가 먹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비록 지금 먹지 못하지만 이 떡을 강물에 던지게 되면 강가에 있던 어느 누군가가 먹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인가 그 혜택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즉시 나에게 돌아온 이익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삶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삶을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천 삶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따지고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면 여러분 삶을 투자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던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열매도 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광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파종의 원리, principle of sowing, 씨를 뿌리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응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principle of restitution, re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준다, 다시 보상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원리가 바로 보응의 원리입니다. 38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즉 씨를 뿌리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될 바디, 형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우리 39절에서 육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육질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지 아니할까. 원래 flesh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륵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형체는 소마라고 하는 body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지만 39절이라는 육체는 사실은 flesh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flesh의 육질이 다르죠. 스테이크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썰어 먹는 스테이크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거, 육질이 다른 것입니다. 치킨하고 물고기가 같은 것일까요? 치킨은 뜯어 먹잖아요. 물고기, 회 같은 것은 그냥 잡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게 될 형체가 다르고 육체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도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보게 되는 형체 가운데는 heavenly body, 이 하늘적인, 하늘에 속한 그런 body도 있고 혹은 earthly body, 땅에 속한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받게 될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리게 되면 그게 합당한 바디, 열매, 결실을 맺는 것이고 또 나쁜 것을 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쁜 것을 맺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보응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운수가 좋으면 축복이 오고 운수가 나쁘면 불행이 찾아온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뿌리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보응의 법칙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뿌려야지 바른 것을 거둘 수가 있지, 뿌리는 것은 엉뚱한 것을 뿌려놓고 뭐가 잘못되면 팔자 타령한다면 이거 잘못된 인생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릴 때 좋은 것을 거두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보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둘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뿌리를 심게 되면 선뿌리의 열매, 선이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슴 속에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게 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심어야지 역사가 나타나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먼저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심는 것은 잘못하면서 거두는 것만 자꾸 관심 갖다 보니까 요행심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식당 중에 한일식당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릅니다. 종로 3가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고 제가 아침에 잠깐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체인이 있는데 원래는 조그마한 가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안 됐나 봐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분이 날마다 주방장을 불러다가 욱박지르고 스트레스를 줬어요. 듣다 못한 이 주방장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놈의 가게 아예 망해버리라,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 때 계란 한 개 넣을 것을 두 개 넣었어요. 참기름 한 방울 칠 걸 두 방울 넣었어요. 마늘 조금 넣으면 되는데 두 배, 세 배로 넣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좋다는 값비싼 재료는 전부 다 음식 만들 때 집어넣은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가 망했을까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나중에는 체인점까지 열 정도로 유명 식당이 됐다고 합니다. 망하려고 선심을 선 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가져온 케이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지 않고 붓게 되면 열매가 창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베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얻을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따져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무엇을 심을까 심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무조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맺게 될 열매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영광된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는 파종의 원리, 씨앗을 뿌리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나의 것을 투자해야 돼요. 나의 것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보응의 원리, 좋은 것을 심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것, 좋은 것만 심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좋은 것만 심고 바른 것만 심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솔직히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른 것을 심지 못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을 심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세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Principle of Grace. 우리들이 마땅히 좋은 씨를 뿌려야 되고 마땅히 값진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 은혜를 따라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심은 것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썩을 것을 심었으면 썩은 것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욕된 것을 심었으면 욕된 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약한 것을 심었으면 약한 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육의 몸을 심었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심은 것은 형편없는 것을 심었는데 거두게 될 열매는 가장 최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Grace,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마저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원리마저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는 도저히 건져낼 길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의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그 영광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H.D. 웬들랜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구속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창조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크리에이션하는 능력. 그런데 크리에이션의 능력보다 더 파워풀한 게 뭐냐?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능력. 이게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질과 상관없이 우리가 뿌려왔던 씨앗과는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최상의 열매인 부활의 열매를 주시고 영광된 석지 아니할 존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저히 받게 합당하지 못한 나에게 이처럼 영광된 축복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룩했다고 할지라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이라는 고백을 갖고 자랑 없이 주를 섬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씨를 뿌리며 살아오셨나요? 축복의 씨, 사랑의 씨, 헌신의 씨를 뿌려오셨는지, 아니면 저주의 씨앗, 미움의 씨앗, 이기심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오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한 개의 씨처럼 땅에 떨어져서 우리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크리스찬 삶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주간 유튜브를 보다가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이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나신 곳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하이도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 하이도 옆에 정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가게 되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관. 이분이 17살 때 결혼을 하셨는데 첫날부터 소박을 당하셨어요. 결혼하고 봤더니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남편과 살지 못한 채 혼자 살게 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지새면서 결국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은 섬에서 죽게 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중도라는 섬이 큰 섬이 아니에요. 전체 인구가 한 2,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작은 섬인데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죽자 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상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한강으로 나갔는데 이 강변에 보니까 큰 천막이 하나 채워져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그 천막 입구를 보니까 플랜카드 하나가 있는데 심령 대부흥이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기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사람이 바쁜 거 없잖아요. 갔다 와서 죽는다고 해서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가서 보기나 하고 죽자 생각하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갔더니 그 천막 안에는 이성공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성결교단의 대부흥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자기 가슴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의 아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몰랐는데. 그래서 그날 그는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영접하고 비록 육신의 남편은 없지만 예수님을 남편 삼고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십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구나 이분의 마음속에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사람들을 키우자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밥도 해주고 똑똑한 아이들은 공부도 시키며 그렇게 양육해서 길렀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만 50명이 나왔대요. 목사님만. 다른 분은 다 빼고 목사님만 50명이 배출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한국 CCG를 창설하신 분. 그 외에도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그분을 통해서 양육된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유교가 터졌을 때 이 민군손에 처형을 당하시고 순교피를 흘리고 떠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떠난 후에 남긴 열매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게 했어요. 이분이 남겼던 그 열매들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청년들이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바꾸어 놓는, 한국 교회가 오늘같이 부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준경 전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가게 되면 그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하나리 미라리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삶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라리의 삶. 비록 나의 것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지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민족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그냥 떠내려 보내서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한 번을 살아도 생명 위해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지나가고 말 것인데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기쁨도 지나갑니다. 후회도 염려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남는 것은 주 위에 살아갔던 삶의 열매만 남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걸고 이걸 위해 달려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만일 내가 그동안 심었던 것이 바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거룩함을 심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희생을 심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거두시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앗이 날마다 펼쳐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 해 동안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로부터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구원 초청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그리고 나는 지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기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는 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결정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님께 삶을 드리라 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하시면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홍성한 강사의 동방의 이스라엘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사실 저희 사역 얘기도 마지막에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약간 제가 사역을 하고 하면 특히 사역을 한 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열정 같은 거를 주신 성교에 대한 열정 같은 거를 주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려고 해요. 동방의 이스라엘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북한 얘기할지 생각이 바로 뜨셨던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문구가 하나 있죠. 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죠 그게? 동방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에요. 평양이 비록 지금은 북한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이제 캐피털이지만 한국에서 정말 대부흥이 일어난 데죠, 평양에서. 그래서 그거 더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 가면, 북한에 대한 모임 가면은 그 얘기는 사실 많이 듣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한데, 동방 이스라엘이라는 건 사실 뭐 누가 쓰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오늘 제목으로 한 거고, 제가 나눌 말씀들에 대한 정말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 이스라엘이 한반도예요. 당연히 한반도라서 자 그러면은 이게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어느 맵일까요 이게? 아, 지리 공부를 좀 하셔야겠네요. 네, 이거는 그 웨스트뱅크까지 합한 이스라엘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럼 이거는 어느 나라죠? 중국이요? 네, 이거는 한국과 북한 한반도예요.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유사점을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방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부른 이유예요. 네.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Israel.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 아니다. 가장 팩츄얼한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언제 생겼죠? 해방난 날짜는 뭐죠? 네, 해방된 후에요. 근데, 48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네, 조금 있다가요. 아주 조금 있다가. 그럼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언제 생겼을까요? 네, 그래서 한국과 북한과 이스라엘은 다 같은 해에 국가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팩추얼한 이제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탈무드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탈무드를 아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탈무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진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렇죠. 교육이죠. 그러니까 탈무드 하면은 교육부터 생각이 나죠, 보통. 유대인들의 지혜. 근데 이제 탈무드가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탈무드의 진짜 원래 탈무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이제 그 예화의 그 일부분들이 많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일본에 이제 탈무드를 이제 많이 전파한 랍비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이 걸러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representative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과 한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우스갯소리보다 믿거나 말거나 한데 한국에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은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질문하죠? 그 발음 그거. 아, 그것도 괜찮다. 네. 그, 선생님 말 잘 들었어. 그쵸? 네. 근데 이제 유대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뭘 질문할까요? 유대인들은 오늘 무슨 질문했어라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물론 두 이제 민족이 다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많은 포커스를 주긴 하지만 약간 교육 철학에 대한 그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코스타이 그 여기 이제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들 이미 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에게 너는 오늘 어떻게 남들에게 도움이 됐니라고 질문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네. 네.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이제 강조하는 게 또 하나고요. 이제 한인들이 이제 미국에 이미 와서 많이 하는 일들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racial stereotype을 이제 얘기하긴 한 건데 뭐가 있죠? 네, 세탁소가 있고 또 하나는 뷰티 서플라이예요. 세탁소가 있고 뷰티 서플라이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이제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세탁소와 뷰티 서플라이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려진 게 뭐죠? 어떤 일에 종사를 원래 많이 해서 유명하죠? 전 세계? 그쵸. 고리 대금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요즘 한인 청년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일이 금융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베니스의 상인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사람이에요, 아무튼.

많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한국 사람들은 권력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렇게 대답한 거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꼭 여러분들은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21세기의 유대인들이 한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요즘에. 네. 그래서 아무튼 비슷한 점이 많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인, 많은 한인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골드만삭스. 네. 골드만삭스의 골드만과 삭스는 둘 다 유대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종사하는 그 필드나 또 교육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서베이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 한인들이 굉장히 그 세속적인 그런 욕망과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사실 생각을 좀 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저도 그 중심에 있었고, 이거는 그냥 제가 넣은 건데, 이거는 물론 지금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일하면은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금융시장에서 일하는 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에요. 근데 Occupy Wall Street에서 본 것 같이 아직도 그 이거에 대한 반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 뭐 이거는 GEC에 대해서 그 디렉트하게 그 반감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사회적 제도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감이 아직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 잠깐 무시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우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그걸 잘못 반영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인터프렛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많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조심히 하고 명심해야 되는 거는, 선택받았다는 게 우리가 잘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저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뭐 더 착해서 우리가 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더 뭐 우월하든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서 보셨을 때 유대인들이 최우선이면은, 북한의 이제 분들은 본인들을 조선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조선인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해요. 자주 이제 북한과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초승 그 민족들 초승하셨으니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이 역사하시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항상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다 재미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제가 역사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네, historical similarity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나 한반도나 엄청나게 많은 그 침략을 많이 받았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바사, 헬라, 로마, 정말 많은 국가들의 그 침략을 받고, 결국에는 지난 20세기 때에 와서야, 몇백 년이 지난 20세기에 와서야 자기 국가들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 일제 강점 시기가 있었고, 또 중국의 그 트리뷰터리 같은 컨트리로서 많이 있었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미국에 어릴 때 오게 된 이유가, 한국 교육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 미국 보내달라, 미국이나 외국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 애국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래서 참 북한 일을 내가 하게 된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사실 또 한국 역사에 대해서 되게

0: 자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또 배우고 또 세계 역사를 또 배우면서 아 이게 한국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구나. 다른 나라들도 성장통을 다 겪었구나.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 같은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겠다. 이런 기도로 많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네.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기서 보셨다시피 일본이란 나라가 많은 한국 분들은 괘씸하게 여기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이제 그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세계 2차 대전을 버린 나라예요. 그 대단한 나라예요. 그 지금도 세상에서 굉장히 그 잘 나가는 나라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있고 또 지금은 이제 G2죠. G2의 이제 한국가로 미국이 견제하는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이순신이를 통해서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만약에 이순신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사실. 일본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내가 존경하는 이순신이 없었다면 정말 일본이 되고 했으면은 지금 사실 아시아 극동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 복음이 자리 잡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복음이 극동아시아의 자리를 잡았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록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직접 듣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미 사용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누나? 누나 다 아시죠? 안중근 대사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 희생과 정말 그 히어로익 때문에 사실 한국이 지금 존재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진짜 이분들의 정말 그 인간적인 그런 대단함 때문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치인이 그 일제 강점 시기를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엄청 트롤을 먹었죠. 네, 물론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꿋꿋이 그 강대국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나라가 하필 또 분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들 아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뻔한 유사점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나뉘었고 한국 같은 한반도 같은 경우도 북한과 한국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 그렇게 살아남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분단도 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서 우상숭배가 하는 나라가 되고 한국의 왜 그 분단된 국가의 그 아래 한국의 그 복음이 또 자리를 잡았나 또 거기서 또 한국 교회들이 많이 또 수락을 하고 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복음이 중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알려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다 왔었어요, 한국같이. 근데 왜 중국과 일본에는 그게 자리를 잡지 못했고 한국에만 특히 자리를 잡았을까요?
1: 옛날 기억이 역사책에서 천주교 가면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이미 모셨는데 배반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많은 천주교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 기꺼이
2: 그런 일 많았어요. 일본하고 중국은 저희 문호를 개방할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그러니까 총을 외세가 이제 무력을 좀 이렇게 과시하면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한테는 선교사들은 이 문호개방이라는 이런 외세 그 감정하고 이렇게 얽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한테 그냥 그 종교 자체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있는 그걸 보기 때문에 반 외세 플러스 반 크리스찬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번뜩들어 생각은 우리는 이제 일본이 은호개방을 하잖아요. 일본이 당한 그대로 이제 모방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블랙십이라고 해서 흑선이랑 도선에 이제 일본한테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은호개방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쇼라고 이렇게 위압감을 주면서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은호 사건을 일본 그대로 당하잖아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면서 약간 그 크리스천 루킹 그거하고의 그 연관성이 좀 흐려진 게 아니었나. 일본은 일단 크리스천 국가라고 보지 않잖아요.
1: 천주교는 대부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었나.
2: 맞아요.
1: 맞아요.
2: 네. 대원군은 그러긴 했는데 이 일본에 들어왔는데 이 일본을 또 막아서려는 이런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데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근대화는 해야 되잖아요. 근대화는 해야겠고 그런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근대화 플러스 서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체너티에서 이런 연구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정치 그러니까 정권을 잡는 지도자들은 차이나를 보니까 그 영국 애들이 앞에 전쟁을 좋기더니 뭐 청교도 막 데리고 들어오다니 어라라 막 잡아 이렇게 갈가먹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원군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조금 대국이 막 그렇게 서구 세력에 갈가먹혀지는 걸 보니까 이 사상은 위험한 사상.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거는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제사를 안 지내겠다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한테 믿으면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면서 엄마의 위패를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도 세력에 대한 정말로 그 사회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상이다? 라면서 이렇게 대원군이 그런 질문을 이렇게 막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건 이제 어떤 일부 이제 정치 그 지도자들의 어떤 생각이었다면 이게 일본에 의해서 먹히잖아요. 먹히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피지배 민족으로서 신화 참여 과정에서 그리고 플러스 지식인들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빨리 근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빨리 일본 내쫓아야겠다.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있었으니까 1905년 막 10년 전까지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크리스천티에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일본과 중국은 좀 뭐라고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반에서 저하고 되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 점이 잘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면
0: 어떻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분이 책을 통해서 어떤 교수가 그 샤머니즘 그 신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저보다 훨씬 말 잘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과 일본한테는 정복자의 종교였고, 기독교는 한국에게는 해방자의 종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수님들 말씀하시지 이렇게 그런 게 제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맞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낮은 자를 들어오시는 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정말 그 한반도란 나라가 침략 많이 받고 일제 강점시기라는 것도 걷고 했지만 그 복음이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밭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저도 이런 세미나를 많이 들으면서 했던 거를 저의 그 약간 그 컨드먼트 같은 걸로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복음의 발자취입니다. 네, 세계 지도죠. 자, 복음은 어디서 시작했죠? 네, 골고다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서쪽으로 갔죠. 제가 기순신 장군을 제가 좋아하는데 저 또 좋아하는 장군이 있어요. 장군이 아니라 왕이다.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300이라는 영화는 제가 한 20번을 본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스파르타의 이제 왕인데, 그 3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바사의 그 에스더 남편, 네, 에스더 남편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를 막고 해서, 불력 다 죽긴 했지만, 저는 그래서 그리스라는 그때는 여러 나라였지만 그리스라는 그 공동체가 살아남아서 그리스화 되고, 서양이 이제 그리스의 바탕이 됐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서양의 바탕이 됐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전도가 더 쉬워졌다 생각해요. 네, 그 같은 언어를 썼고. 그래서 만약에 그 제가 존경하는 그 리오나이아스라는 왕이 그때 그 일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 또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서구화가 됐고, 이제 강국,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다 갔죠. 아, 물론 그 전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콘스탄틴을 통해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뉴 월드로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선교사가 많이 보내지고, 오세니아도 갑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정복자의 그걸로 가는 경우가 많았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콜럼버스 데이를 셀러베이 안 하는 지역도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은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이 과정들을 통해서 위협을 받고 했던 그 임페리얼리즘의 그 아픔을 좀 이제 한 것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란, 세계의 역사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유명한 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극동아시아, 특히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이 아니라 한반도로 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다시피 복음의 발자취들이 이렇게,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많이 바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많은 교회들이 닫고 있고, 뭐 미들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언제나 그랬듯이 정말 피바다가 된 경우가 많고,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문화와 이제 정치적인 그런 바탕의 한 도구로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뭐 한국이라는 그 냄비 성격이라고 하죠. 우리 한민족에서도 평양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정말 교회도 많고,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불길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본질을 잃어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그 교인들과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또 자본주의의 나쁜 점 같은 거에 중심에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그거를 회개하기 위해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이 복음이 멈췄어요. 더 가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가서 이제 지구를 다 돌아야 되는데, 북한이란 나라가 지금 그렇게 굳건히 서 있고, 중국이란 나라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물리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북한에 계신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영접할 분들, 또 이미 나오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신앙이 정말 많은 불길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4: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한 상태, 구원의 길, 죄인들의 운명과 성도의 행복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교리는 거룩하며 성경의 교훈은 힘이 있고 성경의 역사는 참되며 성경의 결론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배움을 갖는다면 진리 말씀 공부로 인해서 지혜롭게 되며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빛이 될 것이며 당신의 영혼을 지탱하는 양식이 되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위로 또한 될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서는 구약 성경 연구 1-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과 날들은 참으로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잠시 맺혔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야겠습니다. 비록 현실이 우리 앞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스바냐 3장 14절의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훈련, 경건이 중요한 것을, 경건이 중요해서 훈련해야 함을 강조한 편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복음의 개요다, 거룩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경, 존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면 복음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경건하면 거룩한 것이고, 경건하면 공경하고 존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경건은 거룩한 생활이며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경건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여러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개역성경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표준새번역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7절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망령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망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더럽히는 것을 망령이라고 합니다. 망령, 데벨로스는 벨로스, 문지방에서, 우리가 문턱을 지나가는 문지방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문지방을 지나가는 것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세속적인 사람에 가까운, 하나님과는 먼, 거룩하지 않은 불건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망령입니다. 하나님의 영보다는 문지방처럼 사람에 가까운 것이 망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신데 사람들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는데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영혼에 관심이 많는데 사람들은 물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사람들은 권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영혼에 관심이 많으신데 사람들은 명예에 더욱 관심을 쏟습니다. 이게 바로 망령입니다. 종합하면 망령되다는 말은 무관심하다, 불의하다, 거룩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명예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망령된 신화를 버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처럼